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3: 둘째,
4: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셋째,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3: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으로 5차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구리시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류부터 작업하고 있는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춘천휴게소 진입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2, 3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송악부터 5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야, 9월 30일 실감납니다. 제주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린 우리 마을과 일상을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림을 보면 참 재밌다고 합니다. 학교 가는 길엔 늘 보던 버스 정류장도 있고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슈퍼도 있고 매일 마주치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림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어른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아이가 매일 어떤 길로 다녔는지 어디에서 잠깐 멈춰 섰는지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이 참 많겠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게 하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아침마다 마주치는 어느 한 사람. 오늘은 그중 어떤 풍경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오실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촌의 폭송. 9월 30 수요일 첫 곡은요, 시인과 전장의 풍경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주에 익숙한 음악이 나와가지고 선곡표를 못 봤거든요 제가.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 한 장 넘기는 건데요. 내일부터는 어느새 10월이 시작입니다. 10월의 또 마지막 날엔 이 노래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마 내일도 늘 다니던 길로 출근하고 늘 보던 사람들 만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보는 이 풍경은 9월에 보는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둘러보고 지나가도 좋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풍경을 오늘은 눈에 잘 담아둬 보시죠. 5584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는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산멋쟁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정년춘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오후 늦게 비가 온 뒤로 추워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 올해가 92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세 달 남았네요. 그렇죠. 아 4397님 어서 오십시오. 가을 풍경 하면 코스모스 위에 앉은 고추잠자리인데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붉은 빛을 띠는 고추잠자리 찾아보기 힘들어요. 무슨 색이냐고요? 푸른색을 띠고 있답니다. 예? 아니 춘우 오라버니 도시에 사시니까 모르셨을걸요? 아 그렇죠. 늘 고추잠자리 하면은 붉은색이었죠. 아, 야 환경이 또 그렇게 변하는군요. 야, 요즘 아이들은 고추잠자리 무슨 색깔이야? 그러면 푸른색이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와, 예, 몰랐습니다.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유기님께서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9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환상의 포크너가 오실까요? 이상하게 오늘은 10월이를 기다리고 있어서 일까요? 설레이고 어서와 10월이 이러고 있네요. 10월이 10월이 어서와라 10월이 내일이면 10월이가 오네요. 그 9월 한 달 또 잘 보내셨을까요? 예 정신없이 보냈죠. 자, 더위가 지나가는 느낌도 저희가 잘, 또 더위도 잘 보내고 있고요. 이제는 비 온 뒤 춥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아 이제는 긴 팔을 꺼내 입어야겠구나. 옷장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함춘의 초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밴드 슈퍼키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슈퍼키드의 허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오늘은 더코씨라는 이름으로 만나봅니다. 친근한데요, 더코씨. 야 멋진 라이브와 음악 이야기 잠시 후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는 샵 0951번 사용해 주시죠.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SNS 있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저희 비밀은 아닌데 괜시 비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참 제가 운영하냐고 그 채널을. 아니요. 현우 PD가 운영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오십시오. 선곡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곳을 통해서도 의견, 사연곡, 신청곡 등등 많은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도 언제 보내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의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 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김기현입니다. 당신과 만난 이날 그리고 이현우의 목소리로 슬픔 속에 그댈 지어야만 해 함께 듣겠습니다.

춘호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9849님 오셨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평택은요, 화창한 날씨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라고 문자 오셨어요. 와, 지금 그 산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차 한잔하고 계실까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희요, 사방에 다 막혀 있네요. CCTV를 통해 보이는 저 쓰레기 매립지 CCTV 같은데 쓰레기 여기 아무 태우는 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저걸 여기다 하나 더 짓겠다고 난리 났었죠. 아무튼 밖은 CCTV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셨습니다. 제과 콩나무님도 안녕하십니까, 함디님. 어제는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 찾다가 오프닝 놓쳤어요. 오늘은 들었습니다. 잘 오셨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9월의 마지막 날잘 보내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 한 반, 12시간? 13시간 정도 있으면 10월이 오네요. 10월은 또 어떤 느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요즘 밤잠 설치입니다. 하이라이트 보느라고요.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 많이 접하고 계시죠. 우리 선수들이 종목마다 정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요. 대한민국이 현재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여러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의 좋은 소식, 멋진 소식 전해졌는데요. 특히 안세영 선수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은 상대 선수와 네트를 서로 사이에 두고요. 셔틀콕이라고 하죠. 서로 주고받는 경기인데요. 이 어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종목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이 종목이 무엇일까요? 상대 선수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셔틀콕을 주고받는 경기.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뒤에 맨 가방에 이 자루만 쑥 거꾸로 올라와 있어요. 쑥! 뭔가 한참을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2번 배드민턴. 단식이죠, 단식. 혼자 하는. 이 종목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정답하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을 준비할 텐데요. 선물도 궁금하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선물만 준비했을까요?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아, 자, 뭐야, 벌써 오셨어요? 5584님. 테니스요? 복이 있지도 않은데. 미스 봐. 복이 드립니다. 1번 컬링, 2번 배드민턴. 야, 오팔스님 너무 제 기분을 맞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음악 나가는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한철입니다. 넌 나의 넘버원, 그리고 정미라입니다. 좋은 아침, 배드민턴 클럽.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이야 열풍은 열풍이네요. 정말 오늘 한 퀴즈도 정답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2번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이 선수는 이번 금메달로 올림픽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안선수권대회까지 모두 제패하면서 아시아 여자 단식선수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했다고 합니다. 103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죠. 아 그리고 어제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백하나 이소희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우리나라가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4년 만에. 거의 중국이 무대를 휩쓸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남아 선수들도 잘하죠.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남은 종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게 좋은 경기를 잘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배드민턴과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은요. 문자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도 하나 올려주라. 지금 안 되나? 자, 야 오늘 문자 소개해드리는 모든 분들 선물 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7000번님, 야 축하드려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답 2번입니다. 안세영 최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려요. 자, 또 한 분 축하드립니다. 7463님, 2번 배드민턴. 야 안세영 선수 경기 보고 자극받아서요. 어제도 치러 갔습니다. 히히히. 그런데 오늘 일하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요. 엊그제 푸시업 한 열 번 했거든요. 가슴이 뻐근하던데. 이거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와. 다리 아프실 거예요. 자주자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요, 축하드립니다. 4636님, 배드민턴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마치셨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 경기할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하셨고요. 명불허전, 안세영입니다. 라는 문자 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 축하드려요. 1782님, 2번 배드민턴. 이런 걸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원효대교를 건너면서 퀴즈 푸는데 마침 저 아래 한강 시민공원이 되겠네요.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모여서 보여서 빵 터졌다고. 저희가 그런 방송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얼 하시는지 잘 보고서 다 보고 있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 선물 받으실 분 축하드립니다. 8663님 정답 배드민턴.

맞춰주셨습니다. 어제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세계적인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승승장구하기 바랍니다. 저도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7568님 축하드려요. 이런 글을 주셨는데 가슴에 팍팍 꽂히네요. 함디에게는 음악 디스크, 책상에는 업무용 디스크, 차에는 차량용 디스크, 내 몸속에는 뼈 디스크. 디스크 탈출 운동, 정답 배드민턴. 야, 디스크 치료 운동으로 좋다는 말씀이시죠? 야,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한번 도전해 봐야겠는데요. 자, 또 한번 축하드립니다. 6266님. 저희 남편도 배드민턴 운동 열심히입니다. 이 사지를 뛰면서 점프하면서 팔을 위로 뻗고 하니까 뼈도 쭉쭉 근육도 쭉쭉 이 점프했다가 내려올 때 아거든 좀 척추 약간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한데요. 내려올 때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테니스화를 좋은 걸 신어야 되나? 푹신한 걸 신어야 되나? 예전에 어릴 때 보면 그 배드민턴, 테니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812님. 2번 배드민턴. 잘 맞춰주셨습니다. 안세영 선수 최고지요. 협회 개척에도 큰 목소리 내주고 참 앞으로도 크게 될 겁니다. 안세영 파이팅! 저희가 고마운 분들 덕분에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분들 누구냐고요? 저희 김혜지 아나운서가 다 소개하잖아요. 그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앞으로도 함퀴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선물 받으실 8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7000-7463-4636-1736-1739-1539 이렇게 8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는. 선물이 잘안갈 때가 있거든요. 업체가 정확한 정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과 함께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조정현, 떠나려는 그대에게. 그리고 김민우입니다. 가르쳐 줄수 없겠니?

홍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푸른돈님께서 긴글 주셨습니다. 옆 동네 방송국들이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장면만으로 아시안게임을 접하고는 있는데 그 안세영 선수의 랠리를 보니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더군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을 땀과 눈물 그리고 애썼을 마음을 생각하니 감탄과 더불어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큰 마음 먹고 장만했던 배드민턴 라켓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뉴스 채널 보니까 조금 뒤에 안세영 선수 귀국한다고요?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3마치해주님 제 아내요 운동선수입니다. 초중 때는 육상선수 고등학교 태권도 4단에 겨루기 선수. 저와 결혼 후 고양시 여성축구대표 골키퍼로 15년. 지금은 배드민턴. 이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끔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로만 끝나면 참 다행인데 가끔 그 아내분들께서 배구하셨던 분들 계시죠. 혹시 부부싸움이 말로 끝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그분들은 살인 무기를 휘두르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말잘 들으세요. 463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오이 4636님도 문자 길게 주셨네요. 그럼 제가 주신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포도밭에서는 9월이 저물쯤 포도 수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라리 연근 포도송이의 보랏빛이 가장 선명하게 반짝일 때 사람들은 밭에 모여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며 한 해의 햇살과 바람, 비의 시간을 함께 수확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그라미가 가득 쳐진 달력을 보면서 알날이 포도송이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한 달이 연근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치열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과정. 오늘은 9월의 결실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날이 되겠습니다. 애청자 드림.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야, 9월 한달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4636님, 멋진 글 감사합니다. 1357주님께서, 아, 저요! 항상 몸살이고 있어요. 키도 171입니다. 아내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성분들은 가끔 힐 즐겨 신으시잖아요. 이야, 잘 모시고 다니십시오. 4397님께서 10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 꼭 들어야 할 노래, 김동구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아닐까요? 하셨어요. 그렇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리고 10월 31일이 되면 이 노래 또 많이 나오겠네요. 하지만 그 노래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 테니까요. 저희는, 푸른돈님께서 봄 뒤에 한마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TBS 지킴이, 쭈님, 늘 안녕을 빕니다. 하셨어요. 조심하셔야죠. 아유. 자, 2부 끝곡입니다. 김동규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4397님 시청하신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런데 김동규? 이 양반 뭐 할까? 한번 초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입담이 좋죠. 이곡 듣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0: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앞두고 정체가 심한 이유는 서해대교 2,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송악나들목 부근부터 5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데요. 미리 송악나들목에서 우회하신다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와 소래터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이 구간 통과할 때 제속도를 못 내고요. 이전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문의 청남대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성산로,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 사거리 쪽으로 2,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줬어요.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달력의 한 장을 또 넘겨야 하는 9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의 잔상을 지워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건네주던 9월도 어느덧 5월로 작별을 오늘로 작별을 구하고 있는데요. 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길목에 서면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내 곁에 묵묵히 머물러준 사람들과 일상의 소중함이 한층 더 애틋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한플리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따스하고 아늑하게 채워줄 70년대 소프트록의 보석같은 명곡 준비했습니다. 서정적인 어쿠스틱 팝의 대명사죠. 브래드. 이 브래드가 1971년에 발표한 불의 명작이에요. If.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죠. 팀의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데이빗 게이츠가 만든 이 곡은요. 빌보드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계 수많은 이들의 신생곡으로 꼽히는 노래라고 해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건 단순함 속에 깃든 완벽한 서정미죠. 화려한 기교 대신 물방울이 떨어지듯 맑게 흐르는 어쿠스틱 기타의 아르페지오 선율, 그리고 그 여백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데이비드 게이츠의 가녀리고 순수한 미성은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노래만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이 곡은 만약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 장의 그림만으로 천마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왜 난 당신을 다 그리울 수 없을까요? 그 어떤 말로도 내가 알아온 당신의 전부를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노랫말처럼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향한 가장 깊고 지극한 찬사를 담고 있습니다. 9월을 떠나보내는 오늘 아침 브래드의 이 투명하고 정갈한 어쿠스틱 선율에 기대어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시고요. 다가오는 10월도 따뜻한 미소로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래드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 듣고 왔습니다. 523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저는 9월이 너무 싫어요. 왜요? 살펴봤더니요. 손가락 부러지고 추석 연휴 시골 가서 넘어져 오른쪽 얼굴이 엉망진창 되었어요. 아이고. 이야,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유유 함디님 힘좀 주십시오. 10월은 좋은 일만 있기를. 야, 그래야죠. 그래야죠. 다니실 때좀더 살피고 다니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고요. 저도 어제 제가 아니라 제 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 정신 차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참 낯선 차. 아이고. 마음 상했습니다. 4397님께서 사업장 안과 바깥 어디서든 잘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이요. 라디오 스피커를 다 설치해놔서 우리 부부는 라디오가 친구랍니다. 아이고, 친구분들 잘 계시죠? 맥가이버 우리 남편 잘생겨서 질리죠.

많고요. 정도 많고요. 히히히. 잘 들립니까? 라디오 친구분들 잘 계시죠? 5584님이 신청해주신 강호달님의 꼭 안아주세요. 이곡 듣고요. 함춘호의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춤추러가 만나고 싶은 사람, 궁금했던 뮤지션을 만납니다. 음악 이야기부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라이브까지 함께하는

0: 시간입니다. 함춘호의 초대. 오늘 모신 분은 조금 특별하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 신청을 하셨습니다. 출연 신청을 하면 보통 함춘호의 포크너 시간에 초대를 하는데 모시고 보니까 포크너는 아닌 것 같고 연차가 좀 있으시고 잘 알려진 분이고 수다로 모셨습니다. 초대로 모셨어요. 자, 여러분 동네 한 명쯤은 있을 법한 평온한 뮤지션 토코 씨. 주로 악기를 연주하며 라이브로 노래할 때는 건반을 연주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인사 나눕시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동네 한 명쯤 같은 평온한 뮤지션, 그리고 방금 공항 철도를 타고 상암동으로 온 덕호 씨라고 합니다.
0: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일찍 오셨어요.
1: 네.
0: 이 공항철도가 덕호 씨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1: 저의 주요 교통수단이죠. 저희 집이 검암동인데 네, 상암동이나 홍대에 자주 나올 일이 있는데 거기만큼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더라고요. 네.
0: 주 활동 무대가 그쪽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오, 지혜롭습니다. 자, 덕호 씨라는 이름 여러분들 혹시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텐데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1: 네.
0: 베테랑 뮤지션. 저는 이 팀은 기억을 해요. 네. 밴드 슈퍼키드.
1: 네.
0: 슈퍼키드의 허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1: 네, 슈퍼키드 허책으로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연륜이 있는 밴드 슈퍼키드의 허책 어떻게 직접 출연 신청을 해줬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1: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먼저 출연했던 저희 신한 뮤지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동현 이동현 씨가 네. 저랑 좀 친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오고 나서 형님 여기 나오니까 되게 좋던데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0: 저희가 감사드려요. 이렇게 멋진 분을 모시게 됐는데 워낙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세요?
1: 조금 그래도 약간 텐션 낮추고 있는 편입니다.
0: 그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아까 저희가 음향 체크를 하는데
1: 네.
0: 멋진데.
1: 감사합니다.
0: 오늘 성격은 어떠세요? 본인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1: 친근하고 에너제틱한 사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얘기도 딱 나왔는데요.
1: 네.
0: 3983님께서 와, 우리 동네에도 있는 덕호 씨, 거기 왜 가셨나요? 하셨고요. 우리 춘호 형님, 무서운 형 아니에요. 허책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1: 네, 저도 반갑습니다.
0: 유계님께서 이 공항철도를 막 타고 오셨는데도 이렇게 신바람이 날 수 있는 덕호 씨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와, 지금 유튜브로요, 여러분들, TBS, 띄고 FM 검색하시면 덕호 씨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우리 덕호 씨한테 궁금한 점 그리고 노래 감상평 보내주시면 방송 사이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퍼키드로 네. 20여 년 전에 데뷔를 하셨다면
1: 네.
0: 저는 막연하게 슈퍼키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로 그러니까 애기 초등학교 1, 2학년 3, 네. 4학년으로 구성된 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는 없는 너무나 멋진 수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지? 20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변했나 하는데 슈퍼키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밴드였는지.
1: 네, 슈퍼키드라고 하면 다들 어린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저도요.
1: 네, 키드라고 그래서.
0: 네.
1: 근데 그 키드가 어린이의 키드가 아니고 저스트 키딩, KIDD로 해서 저희는 슈퍼 농담을 하는 밴드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0: 어떤 음악을 하는 밴드였습니까?
1: 한마디로 에너제틱하고 재기발랄하고 그 현장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했었습니다.
0: 음악을 지향하는 부분이 어느 쯤에 음악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1: 네.
0: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야, 음악은 이래야지. 뭐 이런 거 어떤 혹시
1: 저희가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 락 음악으로도 사람들을 춤추게 할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0: 그랬는데
1: 계속 활동을 했었죠.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됐어요? 춤을 췄나요?
1: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0: 많이 춤도 좋고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저희는 정말 운이 좋은 밴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덕호 씨 그때는 허책이라는
0: 네.
1: 본, 그 밴드 내에서 허책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0: 네, 예명을 썼었습니다.
1: 지금 뭐 덕호 씨의 그 느낌을 보면은
0: 네.
1: 충분히 잠자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허책이라는 이름 예명은
0: 네.
1: 무슨 의미로 만들어졌어요?
0: 아 정말 그 이름은 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전에 PC통신의 나우 뭐뭐 거기에서 저의 아이디가 허니첵스였거든요.
1: 허니첵스.
0: 허니첵스였는데 PC통신에서 음악 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음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PC통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본명을 얘기 안 하고 허니첵스 씨, 허니첵스 씨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만 친분이 생기면 그걸 줄여요. 그래서 허니첵스지 허니첵스지 하다가 허채가 허채가 허채가 이래 되다가 그 허채가 저의 예명이 되었습니다.
1: 멋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그 와중에 들었던 생각이
0: 네.
1: 아 이분은 혹시 나와 동년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PC통신을 이야기하시니까
0: 네.
1: 엄청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PC통신을 접했을 때가
0: 네.
1: 우리 허채씨가
0: 밀리네얼 시대
1: 아 그러니까 네,
0: 세기말
1: 아 어렵겠군요 그때는.
0: 네 그때는 한창 20대였습니다.
1: 와 음악이 재밌어요.
0: 네?
1: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0: 음악. 아, 음악을 처음 이제 만드는 거를 시작했던 거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락 밴드 음악도 하고 컴퓨터 음악 동아리에도 있어서 이제 곡을 만드는 재미를 그때 배웠죠.
1: 전공이 음악은 아니죠?
0: 네.
1: 전공은 뭐였어요?
0: 전공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1: 와 대단. 이런 사람 약간 기분 나빠. 제가 로망 중에 하나가
0: 네.
1: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0: 아...
1: 어렸을 때는 제가 스스로 내 손으로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0: 네.
1: 가능하다면.
0: 네.
1: 근데 조금 그 기술을 익히고 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0: 아, 계산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법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1: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뭐 건축보다 디자인보다는
0: 네.
1: 실제로 가서 뭘 올려놓고 벽돌 하나 올리고 기둥 쌓고 석가래 올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몸이 좋아야겠던데.
0: 몸도 그렇고 집중력과 근데 생각해보면 음악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건축 만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1: 맞아요.
0: 네.
1: 저는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음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
0: 네.
1: 그래서
0: 구조 만들고
1: 처음에 네. 땅 파지
0: 네.
1: 땅을 파는 게
0: 리듬다이. 네.
1: 리듬다이라고. 야, 이거 익숙. 아, 좋다. 오늘 단어 통일됐네. 리듬다이.
0: 네.
1: 리듬다이죠.
0: 네, 네,
1: 그게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이렇게
0: 그렇죠.
1: 네 명이 모여서
0: 이렇게 먼저 짜고
1: 땅을 잘 파야 돼.
0: 네.
1: 높이 지으려면 땅을 잘 튼튼한 데다 땅을 파야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튼튼한 땅이라면 네. 좋은 스튜디오에서.
0: 땅을 좋은 잘 소리. 네.
1: 그거는 좋은 연주자와.
0: 네.
1: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리고 나서는 기둥을 잘 하거나 건물을 올리고 나서는
0: 네.
1: 인테리어도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것과 음악이라는 것은 거의 흡사한 직종이 아닐까요?
0: 네,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해도 된다고 봅니다.
1: 유기님께서 네. 덕호 씨 이모티콘은 직접 만드시는 건지요? 너무 귀여워요 하셨어요. 직접 만드세요?
0: 아, 저희 아내께서
1: 네. 결혼했어요?
0: 네, 결혼을 했습니다.
1: 철이 없어도 결혼을
0: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 저희 짝꿍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저를 그리는 거예요.
1: 동종의 근무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0: 네, 그림을 애니메이션도 하고 게임도 게임 캐릭터도 만들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1: 야. 김재비 S2님께서 와, 덕호님 보려고 22여 년 만에 라디오 심지어 보라 듣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어제 혹시 여기 나오신다고
0: 네.
1: 사방에 좀 알리셨나요?
0: 아, 그래도 알려야죠. 개인 SNS에는 최소한 알려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덕호 씨 팬분들 참여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지.
0: 너무 이른 시간이라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지만.
1: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0: 네.
1: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는 좀 부탁을 드렸는데
0: 네.
1: 아침엔 노래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0: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니지만 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네,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1: 수박 씨님께서 덕호님 목소리만 들어도

0: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히히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과 결혼은 지금 몇년 차입니까?
1: 결혼은 이제 201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0: 자녀는?
1: 두 명.
0: 네. 성비는?
1: 딸 하나, 아들 하나.
0: 딸이 먼저군요.
1: 네.
0: 어때요? 두 자녀들은 아빠의 성격을 좀 닮았나요? 아니면?
1: 아우,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첫째는 딸인데, 그냥 성별만 여자고, 그냥 저예요.
0: 아예 덕호 씨 다음에 우리 따님하고 같이 한번 나오면 재밌겠다.
1: 아우, 엄청 좋아할 겁니다. 저보다 더이 성향이 강한, 네, 딸입니다.
0: 안 되겠다. 아 우리 음악을 한번 들어야겠다. 아 이거 덕호 씨 너무 재밌고 내 음악은 아까 연습할 때 들어봤거든요.
1: 네.
0: 내공이 장난이 아니던데.
1: 아우, 아닙니다.
0: 와, 그때는 스포키드 할 때는
1: 네.
0: 락을 지향하고 그렇게
1: 네.
0: 만들고 했잖아요.
1: 네.
0: 지금은 혼자 활동하고 계신 거죠?
1: 지금은 혼자도 하지만 저랑 같이 또 도와주는 동료도 있고 또 슈퍼키드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아, 음악은 여전히 락을.
1: 네, 락도 하고 포크 음악도 하고 뭐 신스팝도 하고 네, 힙합도 하고 막다 합니다.
0: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0: 저 궁금하네. 자, 우리가 I'm Easy라는 곡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곡은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MR을 드시나요?
1: 이건 연주를 하면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는 곡으로 만든 노래거든요.
0: I'm Easy.
1: 네, I'm Easy.
0: 무지 난 쉬워.
1: 아,
0: 이거지.
1: 쉽다기보단 아,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아유 저래도 좋은데 약간 이런 성격을 표현한 그 수거라고 하더라고요.
0: 어디에도 잘 묻어. 자, 피아노 소리 한번 내볼까요?
1: 네.
0: 잘 들리세요, 피아노 소리?
1: 네, 좋습니다.
0: 괜찮습니까?
1: 아우.
0: 오늘 아침에 갑자기 피아노가, 오늘 갑자기가 아니구나. 어제부터인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1: 네.
0: 아, 오늘 덕호 씨 모셨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우리 감독님들이 기술이 좋아서 소리를 원상태로 돌려놨거든요.
1: 네, 너무 좋은 피아노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자, 덕호 씨의 연주와 목소리로 청해 듣습니다. I am easy.

뻔한 공기 단단한 척기 대충 맘에 드는 옷을 걸친 채 텅 빈 지하철 타고 작업실로 편하게 출근 커피 한 잔에 사라지는 피로 한

산책해 동네 한바퀴 예쁜 사람도 많지 낯선 여잔다 예쁘지 뭐 어쩌겠다는 건 아니고 모자라면

0: 네, 저를 짧게 소개하는 곡이었습니다.
1: 이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0: 아, 감사합니다.
1: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0: 네.
1: 우리 6979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 같다고.
0: 아하.

0: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김재빈님께서 덕호님 팬 준비되어 있습니다. TBS 라디오도 구독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1: 와우 좋네요.
0: 오, 애니메이션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레지아빠빠님께서 네. 이보다 완벽한 자기소개가 있을까요? 너무 멋진 소개곡이네요 하셨어요. 공연 많이 하시죠?
1: 네, 요새 날씨가 좋다 보니까 공연이 많이 오고
0: 주로 있어요. 어떤 공연님 만나요? 클럽 아니면은 뭐 행사 뭐
1: 이제 1인 셋으로 이렇게 혼자 다니는 공연도 꽤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지역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네. 인천에는 지역 작은 축제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와.
1: 네, 짜장면 축제 같은 것도 있고.
0: 아, 지역이 또 그러니까.
1: 그렇죠. 차이나타운이고, 계양로고. 와. 그러니까 축제가 항상 자주 있는 편이고. 그리고 춘천, 날씨 좋은 이런 데 가서 춘천에서도 공연도 자주 하는 편이고.
0: 잘 어울리겠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공연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클럽 공연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밴드 셋으로 꾸셔서 공연을 야. 하고 있는 편입니다.
0: 아, 재밌겠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축제 성격 가리지 않고 그런데 네. 이런 곡을 준비하게 되면은 어디에서든 잘 올 것 같습니다. 금방 그 관객들을 싹 빨아들일 것 같은데요.
1: 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친밀도를 높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 저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와 그리고 관객분들 좋아하는 노래 섞어서 이렇게 밖에서 많이 공연하는
0: 덕호 씨 모십니다. 소개하자마자 쿵빡 쿵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잖아.
1: 아, 네.
0: 소개합니다. 피아노 딱 줬어.
1: 일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
0: 아메리카노 이러면서 이거 괜찮은데 써먹어봐야 될 것 같아. 아, 공연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아이디어 막막 했었는데 좋네. 수박씨님께서 캬 커피 안 마셔도 피곤 싹 사라지네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524님 덕후님 멋져요. 짧은 소개이면서 영혼은 길게 목소리도 경쾌하시네요. 아이. 자 덕호씨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죠?
1: 본명입니다. 덕호씨가 제 본명이 이제 전덕호거든요.
0: 아, 저는 덕호.
1: 오. 전덕호.
0: 무척 겸손하군요. 와.
1: 그래서 예명으로 오래 활동하다가 이제 솔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본명 캐릭터로 간 거죠.
0: 괜찮아요. 접근도
1: 네.
0: 쉽고.
1: 네.
0: 덕호 씨.
1: 네.
0: 예전에 그런 아티스트 있었죠. 김 씨.
1: 네.
0: 김 씨랑.
1: 성을 이제 앞에 했죠. 김 씨님.
0: 그분도 그 친구 그 양반도 보면은 양반 맞나? 내가 내도 되나? 다 양반 같아. 아, 그 친구라고. 김 씨라고 하는데 그냥 딱 각인이 돼서 오래 가거든요.
1: 네.
0: 덕호 씨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그렇게 되면 영광이겠습니다.
0: 그나저나 네. 성으로 인해서 무척 겸손한 분입니다. 전 덕호예요.
1: 그렇습니다. 아,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건축을 전공하셨죠.
1: 네.
0: 그림 잘 그리시겠어요?
1: 전 그림을 손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0: 보통 그런 CAD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죠?
1: 그렇죠. 컴퓨터로 많이 했죠. 3D 프로그램과 야. 제 당시 때는 3D 맥스 이런 거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0: 와, 오, 괜히 멋있는데? 지금 덕호 씨 캐릭터를 우리 작가가 올려줬는데
1: 네.
0: 이 뭐예요? 위너라고 되어 있고
1: 아, 요 그거가 이제 저 두 번째 싱글의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정말 또 기분 좋게 당시에 이제 웹 애니메이션 공모전의 최종 5편을 뽑는 거에 선정이 돼서 위너라고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0: 상을 타신 거군요.
1: 네, 상을 타서 도코 씨 활동을 처음에는 단기 프로젝트로 딱 하고 끝낼까 싶었는데 어우 이게 상을 딱 받는 상금이 한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길게 해도 되겠는데?
0: 끝나고 그쪽 링크 하나만 보냈어요. 이야 괜찮다.
1: 그러면서 이 덕호 씨 프로젝트를 길게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죠.
0: 아 그쪽 그러면 총 5편을 선발하는 거면은 총 상금이 1억 원이 되는 거. 아,
1: 네,
0: 그 정도. 다른가요?
1: 네, 그 정도 됐었나 봐요.
0: 그 특별히 이 웹 애니메이션에 대한 상금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제작 비용이라든지 네. 기간이 오래 걸리는.
1: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지금이야 딸깍해서 말이 나는데.

0: 그 당시에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네,
1: 수작업으로.
0: 그리는 애니메이션들이었거든요.
1: 와, 이건 아내분이,
0: 네.
1: 그러면 지분은 아내분께서 많이 가져가셨나요?
0: 지금 제가 버는 것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런 거죠?
0: 전 용돈 받고 있습니다.
1: 잘
0: 네.
1: 모셔야죠. 아, 현명하신 아내분이십니다. 주신 글 중에 전덕호는 늙어가지만 덕호 씨는 젊은 시절 그대로라고 분야 설명을
0: 네.
1: 해주셨습니다. 여기 저는 공감하거든요. 본인은 어떠세요?
0: 네,
1: 좀.
0: 아무래도 저 자신은 늙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든 컨텐츠와 캐릭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계속 영원히 남으니까. 그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가 제가 2000년도, 2010년도쯤에 혼자 연남동 옥탑방에 개를 키우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저가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저를 캐릭터화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든
1: 자,
0: 그게
1: 사모님
0: 됐습니다.
1: 못 들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행복했다고 하는 거는
0: 아,
1: 잠시,
0: 지금도 또 아주 행복합니다.
1: 아, 그런 거죠?
0: 네, 또
1: 에?
0: 다른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1: 처세가 대단합니다. 덕호 씨,
0: 네.
1: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동네에 한 명쯤 있을 법한 평온한 뮤지션. 이 동네에 이런 분이 한 분씩 계시면은
0: 네.
1: 약간 특별한 뮤지션이 되거든. 저도 제가 어느 날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분이 저를 딱 입에 뭘 잡수고 오시는 것 같아. 이제 손에 뭘 선물 끌어 이렇게 비닐봉투를 이렇게 담고 올라오시면서 저를 딱 보다. 아니 여기 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네. 아니 이런 분이 갑자기 내가 특별한 뮤지션이 된것 같은데 어떻게 평온한 뮤지션이란 어떤 의미예요?
0: 아, 저는 그냥 평범하게 봐도 여러분들 같이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이를 버리다가 봤을 때도 함께 같이 여러분 생활 속 공간에 같이 여러분들이 겪는 걸 겪으면서
1: 늘 언제나
0: 네.
1: 나의 이웃이었던
0: 그렇죠.
1: 그
0: 이웃이면서
1: 느낌.
0: 음악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1: 저도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 하나 버려가면서도 눈치 봐야 되고.
0: 아침에
1: 누가
0: 첫
1: 알아본다고 마스크를 쓰고 내려가. 이런, 마스크 다 버려야 돼.
0: 아침에 둘째 등원시키고 지금 바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1: 잘하셨어요.
0: 네.
1: 아이, 지혜로우시네. 자, 우리 아내분께서는 아마 오늘 마치고, 어디, 방송 마치시고 다른 일정 있으세요?
0: 오늘 좀 일정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요거 끝나고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장애복지관에 피아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1: 이 양반.
0: 그래서 요거 하고 또 오늘 또 저녁에 인천에서 인천 테크노파크역에서 이제 인천 문화재단에서 요기조기 뮤지션을 뽑은 게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제가 뽑혀 있어가지고
1: 아.
0: 거기 테크노파크역에서 또 1인 셋 공연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1: 오늘 사모님 통장이 두둑해지는 날이. 와.
0: 좋아하는 날이죠.
1: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0: 네.
1: 야, 재능을 거기서 하기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곡더 들려주시죠.
0: 네.
1: 무지개 술래라는 곡입니다.
0: 네.
1: 어떤 가사를 쓴 거예요?
0: 무지개 술래는 이제 저희 딸이 5살 때,
1: 덕호
0: 놀이터에서,
1: 씨와 아주 흡사한.
0: 네, 놀이터에서 노는데,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를. 이빨이 빠져가지고 발음이 안 좋은데,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1: 괜찮은데.
0: 이 말이 전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누구나 꽃을 피울 수 있다.
1: 누구나 꽃.
0: 네, 예술가 분들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막 가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잡으러 막상 갔는데 손에 잡히진 않잖아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가. 근데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계속 갔던 길을 딱 돌아봤을 때그 구불구불했던 그런 길들이 생각해보니까 무지개였던 거예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1: 이번 곡은 MR 반주음원에다가 건반도 함께.
0: 같이, 네.
1: 자,
0: 하겠습니다.
1: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1: 덕호씨입니다. 무지개 술래.
0: 클랩 노래!

복잡해 복잡해 사는 게 너무 복잡해 생각해 생각해 생각할게 참 많은데 어제 점심 때 맛있게 먹었던 게 뭔지 기억나지 않네 기억 어디쯤에 살아있던 친구들 뭐 잘 살고 있겠지 안 본다고 멀어지면 친구가 아니지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과해 뭐가 좋다고 난 계속해 계속해 오서지 대중도 단짱 돌릴지라도 부르고 굴러다라 조금씩 매끄러워져 매끄러운 돌멩이 비 온 뒤 반짝일 때 네가 나타나 예쁘다고 주워가면 더 좋겠네.

0: 감사합니다.
1: 야. 신나네요. 신나. 와, 에너지가 대단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이 곡을 연주를 하면은
0: 네.
1: 관객들이 따라하시겠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0: 난술래. 네.
1: 오, 못 찾겠다 깨꼬리는 용표 형님한테
0: 그렇죠.
1: 못 찾겠다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기 전에 많은 구전놀이로 나왔던 놀이니까요.
1: 아, 그렇죠. 어, 그 다섯 살땐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을 네. 지금 현재 네. 만든 곡이 몇 곡이나 돼요?
0: 저요?
1: 네.
0: 지금 저작권 협회에 제가 등록되어 있는 곡이 보니까 한 194곡이 되더라고요.
1: 오. 그럼 곡을 만들게 된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0: 네.
1: 어떻게 곡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까?
0: 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편이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뭐, 리드도 봤습니다.
1: 아~
0: 근데 리드를 이제 아이돌한테 곡을 주려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1: 아, 그렇겠죠.
0: 안 되는 게 훨씬 많은데, 그 안 되는.
1: 굉장히 치열하잖아.
0: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 된 것들에서 제가,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제 노래가 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1: 아니, 이것들이 내 곡을 몰라봐. 어?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와. 200곡 가까이 된다는 것은 작품 수가 많은 거죠? 어떻게, 그걸 비교해 보셨어요?
0: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더 많으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1: 그래요?
0: 네.
1: 와, 전 몇백 곡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야, 앱과 톡사님께서 오늘 출연으로 덕후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덕후님을 덕후하게 될지도
0: 온다고 하셨고요. 환영합니다. 네.
1: 예지아빠빠님께서 유쾌한 덕후씨, 그냥 우리 동네로 오시면 안 될까요? 잘 해줄게요. 오늘부터 덕후

0: 아빠 음악하는 거 알고 있죠?
1: 네, 다 알고 있어요.
0: 뭐라고 해요?
1: 좋아하죠.
0: 아,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하고 대화도 잘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1: 어릴 때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 네,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직장인 분들보다는 좀 있는 편이잖아요. 아, 제가 시간을 제가 조절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0: 이야.
1: 그래서 등원과 하원을 제가 첫째 딸은 거의 다 제가 했던 것 같고요.
0: 사모님은 아내분께서는 네. 복 받으셨네.
1: 그렇죠. 오. 아주 복 받았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아,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덕호씨 딱 살펴봤더니 DJ를 하셨네요.
1: 아, 네.
0: 허책으로 활동하실 때
1: 네.
0: 허책의 달리는 라디오.
1: 네.
0: 그때 했던 그 멘트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있어요.
1: 아, 그때 기억나는 거는 주말 아침 주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을 책임지는 달리는 라디오 허책입니다. 약간 이러셨어요. 달리는 라디오 허책입니다.
0: 혹시 여기 빈 자리 없어? 아, 이야. 요즘 뭐 또 DJ 누가 좀 아야 같이 한번 하시죠 하는 요청 네. 없어요?
1: 일단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라디오를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나와줘야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함춘의 폭송.
1: 네.
0: 이렇게 또 한번 또 싹.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함춘의 폭송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데 공연해요?
1: 네?
0: 공연 자주 해요?
1: 네, 자주. 오늘 저녁에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0: 그러니까
1: 네.
0: 공식적으로 본인이 덕호 씨의 이름으로
1: 네.
0: 개인 공연 같은 거.
1: 이제 밴드 고정 멤버들과 함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EP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쇼케이스를 춘천에서 한번 하고요.
0: 아, 춘천. 네,
1: 11월 달에 지금 그 오늘 이 자리를 소개해 준 이동현 씨.
0: 네.
1: 이동현 씨랑 저희랑 또 한 팀 더 해가지고 홍대에서 11월 22일에 또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0: 그때 소식 그리고 일정 잡히면은
1: 네.
0: 한번 나와주시죠.
1: 아우 저는 좋습니다. 여기가 상암동이 너무 좋은 게 제가 가는 길에 딱 가기가 너무 좋거든요. 어디든 공항 철도를 타고 다니니까
0: 가는 길에 가지 말고 아, 우리 그런 거 싫어. 가는 길에 가지 말고
1: 네.
0: 그냥 목적지를 일로 와요.
1: 네.
0: 뭐 왔다가 이런 거 싫어해.
1: 아,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0: 그럼 우린 입금하다가 지나가면 되니까. 자, 노래하고 듣겠습니다. 덕호 씨.
1: 네.
0: 아무런 말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건.
1: 네.
0: 근데 무슨 내용일까요, 이건?
1: 이 노래는 작년에 발매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낼 당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뾰족뾰족한 것 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한번 잘못했다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0: 아, 요즘.
1: 네, 그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야,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러면서 막,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잃어가는 것 같고.
0: 말 조심하게 되죠.
1: 네, 그치만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나도 저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거나, 이렇게 마음이 조금 더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조금 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더, 건전하게 그 토론이 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노래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거.
0: 그럼 곡을 들어보면은 네.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덕호 씨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건.

0: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건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단독 공연을 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 네.
0: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1: 네.
0: 좀 심각한 노래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곡들로 주로 배치를 하세요?
1: 처음에는 살랑살랑 이제 서서히 스며들 수 있는 적당한 리듬의 곡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중간에 약간 우울한 노래나 좀 그 차분한 노래, 집중할 수 있는 노래 중간에 가고
0: 좀 돈이 될 수 있는 아, 그런 음악들이지.
1: 그런 노래를 좀 했다가 네. 이제 후반에 들려서는 에너제틱한 걸 모아서
0: 와.
1: 네, 같이 마지막은 뛰어줘야죠 또. 네.
0: 보통 그럼 공연하면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한 몇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두 시간 반?
1: 슈퍼키드로는 두 시간 이상의 단독 공연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더코시 밴드로는 제일 길게 했던 공연이 한 시간 반? 한 시간 40분
0: 했어요. 근데 외국 아주 베스트 밴드의 공연인데 원래 그렇더라고. 한 시간 반 정도 공연하고 그냥 안녕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1: 아, 굉장히 쿨하네요.
0: 아, 그럼 우리는 얼마를 내고 왔는데 저기서 저렇게 아, 윤세호 씨께서 덕호 씨 라이브 들으니 이한철 목소리 같아요. 오, 그런 이야기 들으세요? 이한철?
1: 네, 저희 고향도 같고요.
0: 아, 대구예요?
1: 네,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도.
0: 네. 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11월에 공연 예정되면요.
1: 네.
0: 한 번 더 나오셔서.
1: 네.
0: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1: 그렇죠. 저희가 10월 8일에 EP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나올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0: 네.
1: 생각합니다.
0: EP 앨범 나오면 연락 주시고요.
1: 네.
0: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전 재밌었는데.
1: 저도 너무 재밌는데요.
0: 뭐 코드가 많네.
1: 뭐 남는 뭐 게스트 자리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아유, 네. 귀하게 모셔야죠. 유튜브 채널을 해요. 피리 부는 아빠.
1: 아, 그건 예전에 제가 아는 그 PD 형님이랑 그 PD 형님이랑 카메라 하시는 분들의

0: 자녀분들이 다 저희 딸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였거든요.
1: 딸들과 함께하는.
0: 네, 딸과 아들.
1: 아.
0: 그래서 아이들과 놀러 가는 김에 같이 뭐라도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1: 괜찮은데요?
0: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1: 조회수 꽤 나왔을 것 같은데.
0: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1: 그래요?
0: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같이 공동 육아를 했다는 거에 또 좋아하고, 그리고 저의 첫째 딸도 나중에 커서 그걸 보면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 모습 볼 수 있으니까.
1: 우리 PD 난리 났다 인사하라고. 마지막
0: 네.
1: 인사하래요.
0: 네.
1: 아유, 알겠습니다. 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시간 정말 행복했네요. 마지막 덕호 씨의 에너지 넘쳤고요.
0: 네.
1: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0: 저도 감사합니다.
1: 멋진 뮤지션이시죠?
0: 그래야죠.
1: 아, 지금 계속 되고 계시죠?
0: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청담대교 거의 다 건너온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청담대교 진입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성산램프부터 작업지점까지 밀립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문이 청남대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갓길 통행만 가능하다 보니까 뒤로 청주분기점부터 5km 구간 서있다시피 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서해대교 앞두고 1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뉴스입니다. TBS가 서울의 정책과 문화 소식을 현직 기자의 시선으로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신규 라디오 프로그램 서울 언박싱을 선보입니다. 서울 언박싱은 내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TBS FM 95.1MHz에서 방송됩니다. 서울시 출입 기자인 곽자연, 문숙희 기자가 격주로 진행하며 또 조주영 기자가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서울의 공연과 전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전합니다. 첫 방송에는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출연해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비전과 주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며 이화에는 신현준 서울시 명예시장이 함께해 프로그램에 무게를 더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협치할 용의를 내비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민주당의 어제 화답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올가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부터 서울 수복의 날 특별 점등을 시작으로 점등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음 달 24일 국제연합일에는 푸른색 불빛을 켜고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에도 순차 점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 62곳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2곳이 해당 법안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추세치 상회분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내국세 세입 산정에서 기금 적립분이 제외돼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어 사실상 호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지만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등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에서 8월 전국 인허가 건수는 16만 4천 가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했습니다. 다만 서울은 3만 4천 가구로 40.4% 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현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인허가 연간 장기 평균인 6만 3천 가구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세 수입이

0: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추경 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 국세는 63조 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 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늦은 오후 수도권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12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2도, 습도는 46%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2: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4: 니하오.
5: Bonjour.
6: 안녕하세요.
7: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명절 음식 얘기가 당연히 따라 나오죠. 오늘 제작진은 연휴 보낸 이야기를 하다가 토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탕국에 토란을 넣었다는 말에 애들이 토란을 먹어? 라고 물었더니 지금은 당연히 떨떠름하면서 잘 안 먹지만 혹시 나이가 더 들면 과거에 엄마가 끓여준 토란국이 생각나지 않겠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토란국 하면 어머님, 장모님이 끓여주시던 그 토란국이 떠오르는데 장모님께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종종 먹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그 찐맛을 알아가는 음식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죠. 당연히 그 음식에는 만들어주던 사람과의 추억과 따스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계속 배달해 먹는 일상이 진행되다 보면 훗날 명절 얘기하면서 그때 그 분식집 시켜 먹던 떡볶이 좋았지라든가 그때 그 밀키트가 진짜 맛있었지 뭐 이렇게 음식 얘기를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정월의 티어로즈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이걸로 시작을 하죠. 점심엔 이 뉴스. 예, 수요일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요. 이어지는 코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는 오늘 곽우신 기자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6라는 작품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6, 6개, 6개. 저도 궁금합니다. 자,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3부의 변박 인터뷰 있습니다. 폰 프리스쿨, 독서교육 대전환, 아, K교육, 이런 거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예, 교육계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안민석 교육감이 출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교육의 전문가이긴 한데, 자, 새로운 교육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책에 아이디어 있으신 분, 또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안민석 교육감에게 마구마구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점심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점심시간 대화 주제로 올릴만한 뉴스들 이름하여 점심엔 이 뉴스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점심 무슨 얘기를 하면서 먹을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 주제는 DMZ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0: 아, 또 남자들은 여기 근무했던 분도 꽤 있어서 할 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자, 지난 21일로 기억되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 정부는 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21일 발생한 이 사고 직후에 정부와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라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제 이 합동참모본부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우리 장병 3명의 큰 부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공식화했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이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MDL 이남 10여 미터 지점이었는데요. 군은 이 사고 현장의 화구 형태 그리고 피해 장병들의 부상 정도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 이 아군 지뢰에서 나오는 철제팔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군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특히 1차 폭발 지점 불과 1m 인근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이른바 수지 반보병 지뢰, 그러니까 플라스틱 대인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이 작전 인원들의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고가 오래전에 북한 지역에 매설됐다가 유실돼서 흘러들어온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비교적 최근 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직접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합참은 폭발 인근 현장에서 또 한 발의 북한 지뢰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총 네 발의 지뢰가 현장에 묻혀 있었다라는 것은 유실 가능성보다는 매설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로 예.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피해 흙이 씻기고 물길에 따라서 흘러내려온 유실 지뢰가 아니고 얼마 전에 파묻은 거다 새로.
1: 네.
0: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도 이렇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1: 맞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을 했고 이 지뢰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당부했고요. 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응 수위는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북한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오늘 새벽 발표된 이 김여정 북한 부장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우리 조사 결과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0: 부인한다.
1: 네. 그때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때에는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었는데 그러자 북한에서 열흘 뒤에 포격을 가했고 네.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북이 판문점에서 이 무박 4일간의 고위급 접촉을 벌인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과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 합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일단락 됐었습니다.
0: 네. 그쪽에서만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질 어떤 뭐 긴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이거 가지고 충돌이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이 정부의 안보 태세가 뚫렸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앞에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조사 과정이 늦은 것부터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0: 예.
1: 이 장병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신속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의 공식 조사가 진행된

0: 와중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억측과 무분별한 음모론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북한군 병사의 송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조금 뭐 커질 듯 말 듯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0: 네.
1: 자, 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0: 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의 신변과 이 송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송환 문제는 비공개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공개로 얘기하기로 한적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 비공개를 애초에 제안한 것도 우크라이나였고 그 이유는 이 자신들의 이 국내적인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라고 밝혔고요. 우리 역시 이 송환된 북한군과 그 가족들의 안위 등을 고려해서 이 비공개에 합의하기로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이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에 들어와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또 한 발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1: 네. 공개하기로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 글쎄 뭐 환영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낼 때 뭐 공식적인 언급이 있든지 했겠죠.
0: 네네.
1: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좀 뭔가 사정사정 하면서 좀 빌어야 될 분위기 같은데 오히려 나를 세고 하는 것은 뭐 그쪽도 사정이 좀 복잡한가요?
0: 그래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좀 다급한 또 정치 군사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공격이 수도 키이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방공 무기가 고갈돼서
1: 네.
0: 지금 공격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이 지금 공개적으로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측에도 이 천궁2를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측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좀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인 한국을 환하게 만들었다라는 또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뭐든 갖다 쓰려고 하겠죠.
0: 네네.
1: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 있으면 그런 점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도 나름대로 홍보에 쓰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0: 네, 두 번째 주제는 영화와 정치입니다.
1: 요새 이게 뭐 할까 안보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지 말이야. 영화 암살자들. 드립니다. 암살자들을 네네. 둘러싸고 야, 영화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안보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엮여지면서 반발이 큽니다.
0: 네, 지난 23일 개봉해서 이 누적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1974년 이 8.15 광복절 기념식 당시에 발생했던 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요.
1: 네.
0: 영화가 이 당시 수사 기록의 결론과는 달리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나 이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의 배후에 개입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좀 상상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라는 것이 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1: 암시입니다. 암시.
0: 네.
1: 장면이 나오는 건 없지만.
0: 그렇게 예.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1: 예.
0: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발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냐라고 비난했고요.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역사를 왜곡해 돈을 벌면 비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 어렵네. 그런데 실제 역사적 기록. 그리고 드러난 팩트하고 영화의 내용이 정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 네, 뭐 일단 당시 공식적인 사법당국의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1: 네.
0: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북한과 제1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이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밀입국해서 벌인 테러 범죄. 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1: 테러 범죄. 예.
0: 네, 당시 문세광의 단독 범행 혹은 배후 조종 주체는 이 북한 정권이라고 발표했는데.

0: 인데요. 다만 이 당시 상황과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의아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뭐 각종 뭐 지상파의 방송, 뭐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던 바 있고요. 다만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했다라는 주장은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 팩트체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 박 대통령의 모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미안하다 이런 사과가 있었다.
0: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부분은 이 김신조 침투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고요. 유경수 여사 건은 아니었다라고 논란이 됐을 때도 당시 박근혜 의원실에서도 그렇게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목표로 해서 무장 공비를 난파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거지 그때의 저격 사건의 사과가 아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무지하게 많이 떠돕니다. 어느 게 어느 건지 뭐 해명할 겨를도 없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자, 하나만 간단하게. 북한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실패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0: 이것도 왠지 북한 이슈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북항에 있는 이 친수공원의 인공수로에 불쑥 나타나서 이 전국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상어 북항이 어제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작전은 대실패. 네, 였습니다. 이제 물을 쏘면서 그리고 또 좀 시끄럽게 주변을 하면서 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좀 몰았는데 북항이가 끝내 나가지 않았고 그렇게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 북항이 친구들이 계속 오면 어떡할 건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왔는지를 일단 빨리 밝혀가지고 혹시 이게 기상의 이변 때문인지 뭔가 부산 바다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멀찌감치 내다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로 넘어갑니다. 넘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무지하게 오랜만입니다.
1: 아, 예. 텀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0: 언제 헤어졌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네. 자, 오늘 소개할 뮤지컬 아까 오프닝에서 식스라고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섯 개. 이게 어떤 작품입니까?
1: 네, 식스 더 뮤지컬이라는 작품인데요. 오. 여기서 식스 여섯이 여섯 명의 왕비를 말합니다.
0: 와.
1: 이 영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센세이션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가장 화제를 많이 모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역시나 해리 8세.
0: 왕비 여섯 다리가 바로 해리 8세가 딱 떠오르는군요.
1: 그렇죠. 아니 뭐 오죽하면은 영국 성공회가 이 창교된 그 과정도 사실은 그렇죠. 이혼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해리 8세 이야기는 많은데 그 해리 8세가 여섯 번 결혼한 그 여섯 여왕들의 왕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
0: 아.
1: 여기에 방점을 찍고 창작해, 그러니까 역사를 베이스로 창작해내서 만드는 작품이 예. 바로 이 식스라는 작품인데요.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여섯 명의 여배우들이 다 반짝이 의상을 입고
0: 아.
1: 이미 팝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명의 왕비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면서 일종의 약간 걸그룹처럼 딱 등장하는 무대거든요.
0: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면 헨리 8세가 여섯 번 결혼한 건 알겠고
1: 네.
0: 그 아마 기록에 보면은 우리는 결혼, 이혼 이렇게 되는데 결혼, 무효, 결혼, 무효 처리 이렇게 돼 있고 참수,
1: 아, 그쵸?
0: 참수
1: 네.
0: 이렇게 돼 있어요.
1: 이혼, 참수, 죽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까지 마지막에.
0: 이야, 근데 반짝이 네. 의상을 입고 노래 부를 준비를 하고 나타난다.
1: 그쵸.
0: 그 왕비들이.
1: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각각이 내가 얼마나 해리 8세 엮여가지고 뭐가 불행했고 억울했고 뭐가 힘들었고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시작은 약간 불행 배틀처럼 시작이 됩니다.
0: 야, 누가 더 처참했나?
1: 네, 누가 가장, 야, 넌 목은 안 잘렸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0: 다섯 네. 명의 자기 후임들을 지켜본 첫 번째 왕비였을까? 아니면, 참.

0: 수형을 당한 두 왕비였을까? 뭐, 근데 다들 1년도 안 되고 막 1년, 2년 살다가 쫓겨나거나 죽거나 다 이랬기 때문에 다 불쌍해 보이네.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왕비를 제외하고 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기간들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여섯 번째 왕비는 약간 발언권이 작아요.
0: 왜?
1: 왜냐하면 다들 넌 살아남았잖아. 넌 멀쩡. 마지막에 어쨌든 헨리 8세의 죽음을 지켜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얘기되긴 했는데 어쨌든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이 여성 중심 서사라고 했을 때뭐 페미니즘 관련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이렇게 유쾌하게 여성을 말 그대로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기존의 역사를 아예 비틀어가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0: 헨리
1: 작품입니다.
0: 8세가 조금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짓누르고 지금의 잉글랜드의 기반을 마련한
1: 그쵸.
0: 분이고
1: 네.
0: 그다음에 자기의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교황청 필요 없어 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만드는데 일조한 분이고
1: 그쵸.
0: 엄청나게 그 뭐.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반을 만든 건 확실한 약간 관종기도 있다.
1: 영국사에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정사와 야사 모두에서 이렇게까지 집중받는 인물이
0: 야,
1: 많진
0: 대단,
1: 않죠.
0: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그 인물은 필요 없어.
1: 네.
0: 문제를
1: 이름만 나옵니다.
0: 부인들이야.
1: 이름만 계속 나오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0: 아, 한 번도 안 나와요?
1: 네. 실제로는 다 그러니까 이름, 해리 8세가 해리가 어땠고 이렇게만 나오지 이 무대는 오롯이 여성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뒤에 밴드 라이브가 있거든요. 라이브 세션을 하는 분들도
0: 다.
1: 모두 여성이십니다.
0: 아, 그래도 헨리 8세인데 어떻게 그 회상씬에서라도 한 번쯤 나왔다 들어가지. 야, 그러면 이 식스라고 하는 뮤지컬의 특별한 점은 이제 그런
1: 네,
0: 것들이군요.
1: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팝 콘서트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이 여섯 명의 왕비들한테 캐릭터를 확실히 부여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이 기존의 유명한 팝 가수의 스타일을 따라해가지고 좀 모티브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왕비인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비욘세나 약간 제니퍼 로페즈 느낌의 이
0: 오호.
1: 오마주가 좀 있고요. 반대로 또두 번째는 이제 앰블린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릴 라빈. 이거 조금 더 이제 팝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가게
0: 그러니까 첫
1: 되고요.
0: 번째 부인은 역시 좀센 스타일로 약간
1: 네.
0: 가고, 그런
1: 그리고
0: 식으로.
1: 세 번째 부인은 이제 무슨 장례식을 치른 제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델이나 셀린 디옹 같은 그런 쪽에 좀 오마주를 해가지고 모델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인물들이, 근데 사실 왕비가 여섯 명이나 있게 되면은 헷갈릴 법도 한데, 이렇게 캐릭터도 확실하고 부르는 노래 스타일도 확실하게 다르다 보니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가 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이런 성격의 인물이구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도, 내가 지금, 주크박스 뮤지컬을 보러 온 것처럼 되게 흥겹게 잘 융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 부인을 거느렸다면 부인들끼리 나중에 만나서 내가 더 사랑받았지 이런 걸로
1: 네.
0: 싸워야 되는데 야 내가 더 처참했어라고 경쟁을 벌인다. 그럼 그렇게 노래를 쭉 시켜놓고 뭘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헨리 8세를 두고 누가 가장 불행하고 누가 가장 불쌍한 왕비였는지를 서로 노래를 하면서 경쟁을 하다가 이 경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사실 거기서
0: 그래.
1: 1등을 꼽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0: 죽어서도 우리가 그놈한테 말이야. 이렇게.
1: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헨리 8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그 여섯 명의 왕비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작품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일종의 대체 역사를 써보게 되거든요.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혹은 다시 삶을 산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헨리 8세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뭘까를 각자 이야기하면서 이 여섯 명이 서로가 이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메가식스라는 이 대망의 엔딩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게 안 끝났지만 마지막을 하는 거는 커튼콜 느낌으로 촬영도 다 가능하고 관객들 다 일어서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의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아, 이 식스 여성들끼리 주인공 내세웠고 여성들끼리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 돼서 서롭게 화합을 만들 수 있는가. 그 화합이 단순히 그냥 여성 서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주인공인 걸 벗어나서 여성이 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네.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볍게 즐기는데 곱씹다 보면 꽤 깊이가 오, 있는 작품이네. 네. 아, 이 역사에서 이런 교훈을 만들어냈구나. 음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작품입니다. 네.
0: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서사가 아니라 그 서사를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0: 오늘의 정치인들 중에서.
1: 아, 한 분이 아니고요.
0: 아, 여섯 명의 왕비니까.
1: 네, 법력권의 많은 분들. 법력 간에 지금 갈등하고 계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 예를 들면 뭐 김민석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나 조국 대표나 많은 분들.
0: 네, 네. 다들.
1: 그런 분들이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우원식 전 의장이 최근에 아, 그만들 좀 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식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각자가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맞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끝나는 게 엔딩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 아, 우리 뭔가 같이 그려보고 싶은 게 있잖아. 예.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지금 뭔가 서로가 다른 것보다는 교집합을 찾아내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같이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작품도 괜찮지 않을까.
0: 사실 정치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목표는 보나마나 똑같을 텐데
1: 네.
0: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의 문제니까 목표는 똑같은 게 뻔한데 뭔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 나중에 도대체 왜 싸웠을까? 이거 갖고 싸울 일이 뭐가
1: 있어? 그렇죠. 네.
0: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때 되면 스스로 얼굴이 좀 빨개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넘버를 선택하셨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이 마침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한국어 음원이 저희 음원 사이트들 공개가 돼가지고 스트리밍이 다 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이 초연대 배우들 기준으로 했는데 재연에도 돌아오는 배우 올해 12월에 또 재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승현 씨 가수 손승현 씨 너무 예. 유명하잖아요.
0: 좋죠.
1: 네, 노래 잘 부르죠. 이분이 부른 넘버 중에 이분이 또 특히 첫 번째 왕비를 연기를 하셨는데 노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가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자고 말도 안 돼 노웨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넘버인데 이게 이 넘버 자체가 워낙 시원하고 파워풀한 넘버라는 점에서 듣는 재미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역설적으로 저희가 정치라는 건 노웨이를 외치다 보면 네.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정리 안 돼.
0: 네. 이것만 맨날 하다 보면.
1: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자기 목소리 내는 건 다르다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0: 알겠습니다.
1: 이 넘버 준비해봤습니다.
0: 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 자, 이 노래에 기회를 기울여 주십시오. 손승현이 부릅니다. 노웨이. 고맙습니다. 강우신 기자.
1: 감사합니다.

0: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1: 네, 변박 인터뷰 3부 진행됩니다. 자, 경기도 교육감 안민석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네.
1: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짬을 내주셔서.
2: 진작에 인사드리러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1: 뭐 해외에서 돌아오신지도 며칠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5선 하신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경기도 오산에서만 5선을 하셨고 그러고서 갑자기 교육 쪽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은 의아해하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내내 국회에서도 교육 분야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교육위에 오래 계셨죠.
2: 해방 이후 최장수 교육위 활동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1: 저 기자들이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아마 전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계속 계시다가 진짜 해방 이후 최장수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네. 갑자기 문광 쪽을 한번 잠깐 가신 적이 있어요.
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었죠.
1: 위원장을.
2: 예, 그 당시에는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몫이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못했죠.
1: 계속.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래. 웬일이래. 막 이래가지고 기자들끼리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교육 쪽에 오래 계셨던 것도 교사를 하셨고 교수를 하셨고 교육학 박사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절차를 밟고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교육감. 이렇게 큰 그림이 미리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2: 돌 김용 선생님께서 예. 제가 교육감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딱 하셨던 말씀이 예. 자네는 예. 본투비 교육감이다.
1: 본투비?
2: 예.
1: 알겠습니다.
2: 꼭 당선되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1: 그냥 오늘은 이런 얘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 국감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왜냐하면 맨날 국정감사 하시다가 이제 국감 받으셔야죠.
2: 창만 찌르다가 이번에 네, 이제 방패가 돼야 됩니다.
1: 방패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근데 교육감은 진짜 처음이시니까 암만 네. 교육에 늘 관심을 갖고 네. 여러 가지 궁금하고 계셨지만 느낌이 어떠십니까?
2: 힘들어요.
1: 힘들어요.
2: 워낙 경기도가 워낙 넓기도 하고 예. 전국 학생과 교사의 3분의 1이 있으니까
1: 맞네요. 진짜
2: 관할 교육청만 하더라도 25군데예요. 그러지 국회의원 때보다 한 두 배로 힘든데 보람은 한 10배가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보다.
1: 보람은.
2: 네네, 예.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2: 두 배와 열 배. 네, 그렇습니다.
1: 보람을 느끼실 정도로 뛰어다니신다니까 네. 왠지 네. 든든하긴 한데. 예.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신 가장 절박한 경기도 교육의 과제 이런 건 어떤 겁니까?
2: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경기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백화점이에요.
1: 예.
2: 네. 지금 AI 시대잖아요.
1: 네.
2: 과연 우리 아이들을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미래는 AI 시대인데 여전히 낡은 교육, 주입식 교육, 찍기 교육
1: 예.
2: 여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죠.
1: 예.
2: 그래서 저는 경기 교육에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예.
2: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감행을 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경선에 뛰어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치르시면서 나왔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모아보면 결국 교육의 대전환, 특히 경기도 교육의 대전환, 그 다음에 교육혁명에 대한 어떤 멀리 내다보는 설계 이런 게 이제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젊은도 증장해서 사람들한테 저런 것도 드디어 들고 나오는 건 했을 때가 교권 문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긴 했습니다만 교권을 갖다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직부터 시스템부터 만들

0: 된다. 그걸 이제 짊어져 들고 나오셔서 아, 선생님들이 든든하시겠다 생각했죠.
1: 대한민국 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이 교육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0: 예.
1: 이유는 바로 그 우수한 교사들의 능력과 에너지가 묻혀버리는
0: 예.
1: 교사들의 채소주의.
0: 아.
1: 채소주의에 빠져 있어요.
0: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1: 네, 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하다가 사고 생기면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는 이 잘못된 이제 법제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악성 민원에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요.
0: 예.
1: 교사는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우울증 치료도 받고요. 그다음에 고소당하고 재판까지 교사가 이걸 혼자 감당을 해야 돼요.
0: 예.
1: 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모토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0: 아, 가르치는 거에만 신경 쓰시고요.
1: 네네네.
0: 지키는 거는 네네네. 교육 당국에서.
1: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0: 예.
1: 선생님들 지켜드리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권 보호단을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었어요.
0: 직속입니다.
1: 네네. 아. 제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0: 네네. 네.
1: 그리고 이제 이 배치. 이 배치 보이시죠?
0: 아, 예.
1: 교권 보호단 배치인데요.
0: 방패처럼 생긴.
1: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참교육에 나오는 나화진이는 이제 폭력으로 학생들을 응징을 하지만
0: 예.
1: 폭력만 빼고 학생들을 교화하고
0: 예.
1: 또 악성 민원을 하회하고 조정하고 또 벌하기도 하는 그러한 교권 보호단이 이제 3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300명입니까?
1: 네, 네.
0: 교권 보호단 300명을 네, 네. 직접 이끄시는 단장으로서 일단 활동하고
1: 이거
0: 있고.
1: 이거 하나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선생님들의 요구가 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0: 행정 업무.
1: 과도한 행정 업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0: 예.
1: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 수업 집중이 안 된다.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0: 예.
1: 행정과 교육을 분리시키는 교사 행정제로 교사 행정 업무 제로
0: 예.
1: 이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교사들의 교권을 회복하고 행정 업무를 없애는 이걸 통해서 교권을 세우는
0: 예.
1: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이
0: 예.
1: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게 식당에서도요.
0: 예.
1: 밥값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 딸이 교사인데
0: 예.
1: 교육감 너무 고마워한다.
0: 아, 예.
1: 그리고 선생님들 모임 가면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아버지 그래요.
0: 아버지.
1: 예. 오. 자기들 지켜준다 이거예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교사와 교육감과 교육 행정 간의 신뢰가
0: 예.
1: 빨리 좀 회복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이거든요. 교권을 교육부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이런저런 정책을 막 쏟아붓지만은
0: 예.
1: 예산을 투여하지만은 선생님들의 채소주의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0: 예.
1: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데
0: 그렇죠.
1: 손에 아무리 좋은 신무기를 쥐어준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부가 이걸 관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도 하루속히
0: 예.
1: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획기적인
0: 예.
1: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교권은
0: 예,
1: 회복될 거라 보고요.
0: 예.
1: 그 저는 7월 18일이
0: 예.
1: 서희초 선생님
0: 아.
1: 그 사건이 있었던
0: 예.
1: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 18일 날 교권 회복의 날 선언을 목표로
0: 예.
1: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과
0: 알겠습니다.
1: 열심히 교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교권하면 뭐 아이들 선생님이 누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교권이 회복되면 선생님은 더 신나서 잘 가르칠 건

0: 번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는 폰 프리스쿨 공동선언이 이제 휙 터져 나왔습니다. 자, 저도 하긴 경기도에서 9살 손주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1: 스마트폰 씁니까?
0: 지금 막 전쟁입니다, 전쟁.
1: 그거요,
0: 이게,
1: 할아버지가 못 쓰게 하면요,
0: 예.
1: 할아버지 싫어해요.
0: 자, 폰을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아이들이
1: 네.
0: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준다는 말씀이죠.
1: 그렇죠. 예,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의존화가 심화되고 있고,
0: 예.
1: 실제로 지금 아이들은요, 알파 세대예요.
0: 알파 세대.
1: 2010년 이후에
0: 예.
1: 스마트폰에 습관화되어 있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0: 예.
1: 이런 알파 세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지금 막 의존율이 우리가 세계 그 1위라고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0: 예.
1: 그러면은 일단 책을 안 읽어요.
0: 그렇죠.
1: 책을 안 읽으면은 쓰는 능력도 떨어져요. 생각하는 능력도
0: 당연히
1: 떨어져요.
0: 그러겠죠.
1: 문제 해결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4명 중에 3명이
0: 예.
1: 하루에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쓴다는 거예요.
0: 3시간 이상 쓴다. 오.
1: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관리하고 절제하느냐가 아이들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얼만큼 올바르게 성장하느냐
0: 예.
1: 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UC 버클리 제가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0: 예.
1: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0: 예.
1: 고등학교까지 법으로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금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하는 날 행정 결재 1호로
0: 예.
1: 행정 명령으로 톰프리스쿨을 결재를 했습니다. 급도 낮죠. 이것이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급도 낮는데 우려와는 달리
0: 예.
1: 이게 아주 폭발적인,
0: 근데 이게
1: 예.
0: 교육청 직원들이 감독하는 거 아니고 학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1: 스스로,
0: 예.
1: 아이들 스스로가 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300개 학교가 폰 프리스쿨을 신청을
0: 아,
1: 했어요.
0: 합격하겠다.
1: 예, 경기도
0: 예.
1: 학교 절반 이상 되는 개수인데요. 애초에는 한 300개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0: 예.
1: 1300개 학교가 폼프리스쿨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고,
0: 네.
1: 아이들이랑 더 이상 스마트폰 가지고 폰 가지고
0: 그렇죠.
1: 실랑이 하지
0: 예.
1: 않으셔도 되니까.
0: 실랑이 안
1: 그다음에 특히
0: 버릇되고. 예.
1: 학부모들이 아주 너무나 열광적으로 지지하셔요, 이 정책을. 집집마다 스마트폰 때문에 아들이랑
0: 예.
1: 전쟁 치느라고 난리거든요.
0: 난리죠. 예.
1: 그래서, 근데 이제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폼프리스쿨만 기대하지 마시고 폼프리 홈도 하시라. 엄마
0: 홈에서도.
1: 아빠가 집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좀 솔선하시라. 엄마 아빠는 쇼츠 보고
0: 예.
1: 뭐 뉴스 보고
0: 뭔가 할 말이 없어지네.
1: 밈 보고 그러면서
0: 예.
1: 아이한테 못 보게 하면 안
0: 여러
1: 되죠.
0: 가지
1: 그래서 예.
0: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1: 그래서
0: 들면 폰을 보는 시간을 1분이라도 더 확보하기.
1: 이야기도 안 하죠.
0: 예, 얘기도 안
1: 학교에서도
0: 하고.
1: 친구들하고요.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폼프리스쿨 말고 아예 안 쓰겠다고 폼프리 선언을 한 학생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스마트폰을 그냥
0: 내려놓겠다.
1: 내려놔 버렸어요. 100일 동안 자그마치 18,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0: 해보겠습니다라고 애들이.
1: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요.
0: 예.
1: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폰을 내려놨더니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자기가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다음에 원하는 고등학생은 이런 구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폰을 끄고 나를 켜고.
0: 아, 어우, 멋진 말이네.
1: 예.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는 불편하죠. 이게 신체 일부거든요. 알파 세대에게. 어른들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불만도 있었고 불편했지만은 한 1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친구들하고 눈도 마주치게 되고, 책도 펼치게 되고,
0: 예.
1: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따라주고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좋은 거를 왜 서울에서는 안 합니까?
0: 그 어떻게 보면 경기 교육이 결국 지금 K-한류의 한 부분인 K-교육으로 전 세계로 또 밀려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1: 실제로 제가 지난 이제 추석 연휴에 유럽을 다녀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스토니아, 독일, 프랑스 방문했는데 유네스코하고 예. OECD 그 파리에 그 있잖아요. 예. 거기 가가지고 폼프리하고 저 라스 이걸 제가 설명해 달라고 그래 예, 설명을 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라스 박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까지도 파리에 전파하고 왔어요.
0: 라스 박수.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1: 폰 끄고 라스. 같이 보실까요?
0: 폰 끄고 라스.
1: 네,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셋, 넷. 폰 끄고 라스. 예. 이것을 OECD하고 유네스코에서 예.
0: 그러니까
1: 했어요.
0: 폰은 꺾고 예, 그다음에 폰을 라스는 폰 끈 그 자리를
1: 예,
0: 뭘로
1: 라스는
0: 채울
1: 그렇죠.
0: 거냐.
1: 아이들의 대체 활동. 예. R, reading. reading. A는 arts. art. 그다음에 S는 스포츠.
0: 그러면 결국
1: 책 읽고
0: 예술하고. 문해력을 키우는 게 R이고
1: 네.
0: 그다음에
1: 예술 활동하면서 감수성을 키우는 게 네. A고 네. 그다음에 신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몸의 힘을 키우는 게 S죠. 그래서 라스. 그래서 이제 폰 끄고 라스. 이게 경기 교육의 시그니처 정책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이 좋은 걸 왜 서울 교육에서 안 합니까? 이게 서울하고 경기가 쌍거리로 가야지 대한민국이
0: 그렇죠.
1: 바뀌거든요.
0: 서울 경기 교육이 폰을 끄고 아이들을 더 독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이런 거에다가 아이들을 더 몰입하게
1: 특히
0: 만든다면
1: 왜냐하면은 이 R 문해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그렇죠. AI가 못 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다음에 감수성 창조성 예술 교육을 통해서 A 이것도 AI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협동심과 사회성을 키워내는 거 예. 이거 AI가 절대로 못하거든요. AI 시대 교육은 AI가 할 수 있는 암기식, 주입식
0: 예.
1: 이런 거 해봤자요. AI의 노예밖에 안 돼요.
0: AI가 다 대체할
1: 네.
0: 수 있는 거고.
1: 그래서 AI가 할 수 없는 거 이 라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0: 예.
1: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다라는 이제 그런 저는 교육 철학 그걸 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이 교사들도 교장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0: 예.
1: 반응이 좋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의지 그다음에 이제 추동력을 다들 예 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이 학교도 지역사회하고 통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하고의 문제도 있고 이런 벽들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쉽진 않은 문제인데.
1: 그래서 이제 라스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령 학교에 오케스트라 만들기 위해서는
0: 예.
1: 학교 선생님들의 그 자원가 좀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첼로도 가르치고 농악도 가르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에 전문 자원들이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이분들을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스포츠를 하려고 해도 지역 학교에서는 운동장하고 체육관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지역에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0: 예.
1: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는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벽 깨기 정책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0: 벽 깨기 정책.
1: 예. 옥스퍼드 사전에는 아마 거버넌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0: 예.
1: 제가 거버넌스를 제가 학교와 마을의 벽을 깨는 시청과 교육청의 벽을 깨는 벽 깨기 정책을 제가 제안을 해서 최근에 경기도 추미애 지사님 참석하시고
0: 예.
1: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참석해가지고 저희 교육청하고 벽 깨기 협약을 맺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상생협력하는 예, 그러한 새로운 블루오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뭐 학령 인구도 막 줄어들고 그러는데 왜 교육 예산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써라는 생각을 한 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뭐 개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0: 예.
1: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라는 거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예요.
0: 네.
1: 이 AI 시대를 맞아서 교육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0: 예.
1: 프레임이 먼저

0: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예산이 들 것인가. 예. 아이들도 20명 이상 넘으면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한 철학적인 고민 없이 예. 학생 수 줄으니까 교육 예산 줄이자라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거나 교부세라는 게 20.79%를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던 그 숫자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 없앤다고 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의 과정이 너무나 미흡했어요. 이게 거의 한 55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인데 예. 왜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우리가 좁은 땅에서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러니 교육으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육 주도 성장 국가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돼요.
1: 교육 주도 성장 국가.
0: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정말 AI 시대는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서 AI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저는 예.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유대인 못지않은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중간중간에 모셔가지고 그동안의 성과를 갖다 점검하는 시간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얘기거리들이 크고 많아서 경기교육이 이 K교육 한류를 갖다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통일로 은평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은평 뉴타운 10단지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끝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청담대교 진입점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문이 청남대교에서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데 2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뒤로 청주분기점부터

5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이 사고 영향을 받으면서 청주분기점 앞두고 1km 구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요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스마트폰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디를 다녀왔는지, 뭘 검색했는지, 무엇을 사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사진첩에는 내 일상이 있고, 메신저에는 인간관계가 있고, 금융 앱에는 우리 집 살림살이까지 들어있습니다. 예전엔 지갑만 잘 간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휴대전화 속 나도 단단히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오래된 비밀번호도 다시 바꾸고 안 쓰는 앱의 권한도 한번 살펴보고 무심코 남긴 내 정보는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돈도 새는 곳을 막아야 모이듯 개인정보도 새기 전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정보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더 쇼로 오늘 머니 특별시 문 활짝 열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 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돌아오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명절 지나고 두 분 처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이번 추석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푹 쉬는 명절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바쁜 명절이었는지.
1: 그 연휴가 좀 짧아가지고 네. 좀 나름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댁에 좀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려고 이제 마트를 갔었거든요.
0: 네.
1: 깜짝 놀랐습니다.
0: 왜요?
1: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아. 내가 지금 우리나라 마트에서
0: 맞아 요즘에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요.
1: 쇼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지금 물건을 사고 있는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외국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0: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지금 버스를 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팀장님은?
2: 네, 저는 연휴가 좀 짧아가지고 네. 좀 최대한 많이 쉬고 싶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하루를 제외하고는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0: 약간 원성이 네. 높았을 것 같은데
2: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네. 다른 분들도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10월, 11월, 12월을 마무리 잘 하려면 지금이 아니면 체력 보충을 하기 조금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그 동면하듯이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네. 뭐 휴식을 잘 취하면서 네. 좀 재충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푹 쉬고 오셨으니까 오늘 또 상담 제대로 네. 잘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부천시인데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큰 병은 예고 없이 오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네,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막상 큰 병이 생기면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 네.
1: 자,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단비뿐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뭐 수술비, 납입 면제까지 놓치기 쉬운 보험금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0: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0: 보장을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좀 귀 쫑긋하고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제 동생이 5년 전 최동기 본부장님께 보험 컨설팅을 받았고, 저도 동생 소개로 재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머니특별시에서 다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당시 본부장님께서 동생 보험을 정리해 주시고, 연금보험까지 준비해 주셔서 가족들도 참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동생이 친구 권유로 정체불명의 코인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1: 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잘 들어가고 있는 연금을 갑자기 이거 깨버린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2: 에이, 누나 그거 연금 몇 푼이나 된다고. 지금 내 친구가 들은 그 코인으로 달에 몇천만 원씩 싹쓸이하고 있다니까. 친구들이 확실한 방법 알려준다니까. 좀만 기다려 봐봐.
1: 예,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연금은 절대 이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 늙어서 이거 기본 생활비도 없이 이거 어떻게 살라 그래?
2: 에이그, 누나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이게 원금 100% 보장해주고, 이제도 다달이 어마어마하게 쳐준다니까. 연금 깬돈 여기다 묻어두면 몇배 이익인데.
1: 예, 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예. 땀 흘려 버는 돈 아니면 믿는 거 아니거든. 세상에 원금 보장에 이자까지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딨어? 똑똑한 애가 왜 이러냐?
2: 아니, 똑똑한 동생 좀 믿고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대박 나서 누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두고 봐.
0: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연금까지 깨서 넣은 투자는 결국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였고, 큰돈을 잃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져서 지금은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혈액 투석을 받고 있고, 운영하던 안경점도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까지 겹치니 가족들도 정말 막막한데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연금은 깼어도 5년 전 전문가님이 정리해준 보험은 남아있지 않을까 말이죠. 지금 동생이 가진 보험에서 혈액투석이나 신장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에 아라님도 왜 그랬어요? 유혹에 넘어갔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돈도 잃고 건강까지 크게 상하셨는데, 동생분 좀 하루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폰지 사기, 뉴스에서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사기예요?
2: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남의 돈 끌어다가 이자 주는 형식의 사기라고 좀 보면 되는데, 뭐 예를
0: 아프다,
2: 들어서
0: 진짜. 예.
2: 이제 저보고 100만 원 투자하면 다달이 뭐 10만 원씩 이자 줄게라고 그래서 100만 원 투자를 받고 이제 저한테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제 구도현 팀장한테 가서 야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 이자 줄게라고 해서 1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0: 아,
2: 저한테 이자를 주고
0: 돌려막기네,
2: 네,
0: 진짜.
2: 또 구도현 팀장한테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원금 보장의 고수익까지 확실하다라는 식의 투자의 권유일수록 사실 이게 실체가 어디고 어디가 투자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보셔야 될것
0: 맞아요.
2: 같습니다.
0: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은 좀 천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다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데 당사자나 가족분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 동생분도 좀큰 스트레스를 겪은 뒤에 건강까지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 그래도 또 다행인 건 5년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 보험 컨설팅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꽤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이 사연을 접한 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정말 총동원해서 청취자님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좀 받아서 병원비도 좀 해결하고 내 생활비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동생분처럼 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혈액 투석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 말기 심부전증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질병 코드 N18번 이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 양쪽 신장 모두가 이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0: 정기적인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청취자님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동생분은 그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가 들어있는 보험이 있었어요?
2: 네, 뭐 누가 컨설팅 해준 보험인데 이런 보장이
1: 없을 재정기 본부장님이
2: 네, 없을 리가 없죠. 그 2006년에 가입한 건강보험에 이제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돼 있었고요.
1: 네.
2: 그리고 2011년에 가입한 CI 보험에 이제 1,600만 원, 그리고 2022년 가입한 건강보험에 이제 1,000만 원. 자, 이렇게 가입돼 있어 가지고 말기 신부전증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총 4,600만 원이었습니다.
1: 네, 물론 이제 건강이 악화되지 않으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그 CI 보험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CI 보험은 어떤 보험이에요?
2: 네, 이 CI 보험이 이제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개념의 이제 보험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2: 뭐 암이나 뇌질환 CI 보험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 약관상 중대한이라는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보험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지만 보험금 청구 후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힘들어지자 정말 많이 해약을 하고 지금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보험인데
1: 네.
2: 지금이라도 이제 뭐 CI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에 CI라는 단어가 좀 들어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점검을 좀 해보셔야겠죠.
1: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그 진단비가 4,6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좀 당장의 병원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CI 보험은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청취자님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네요.
2: 네, 그 CI 보험의 중대한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보험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CI 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질병 안에 말기 신부전증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청취자님에겐 남들은 상당히 보상받기 까다로운 보험이지만 청취자님에겐 정말 중요한 보험이 되어버린 셈이죠.
1: 사실 그동안 이제 지급 조건이 뭐 까다롭다 이런 이유 때문에 CI 보험 정리하고 싶다는 고민 문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또 요긴하게 쓰이네요.
0: 네.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험이 좋다 아니면 이 보험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아니면 내겐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그 진단비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나요?
2: 네, 그 말기 신부전증 때문에 이제 평생 혈액투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에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근데 그 혈액투석도 수술에 해당이 돼요?
2: 그 혈액투석 자체가 이제 수술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1: 네.
2: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동정맥루 시술을 하셨다면 이제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정맥루라는 시술은 혈액투석에 필요한 이제 많은 혈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로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해서 만든 혈관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피부에 혈관을 절개한 뒤에 동맥과 정맥을 봉합, 연결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어서 수술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1: 근데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동정맥루 시술. 근데 이거 보장을 가입해놓고도 사실 잘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 이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이 혈액투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동정맥루 시술이 수술인지 몰라서
1: 맞아요.
0: 보험금 청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이라도 꼭 청구해 보셔야겠죠. 청취자님은 2006년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200만 원, 2021년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300만 원, 그리고 이 2021년 가입한 또 다른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1,100만 원, 그리고 2022년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1,000만 원, 그래서 총 2,6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좀 정리해보면 진단비 4,600만 원에 수술비 2,600만 원이면은 벌써 총 7,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이 큰 청취자분께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삼 이래서 보험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청취자님이 이제 2021년 가입한 건강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좀 들어있었는데
1: 네.
2: 여기서 후유장애 보험금 3,7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1: 오.
2: 자, 청취자님은 질병 후유장애 보장 5,0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신장의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면

0: 피는 장의 75%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75%는 3,750만 원이 되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진단비가 4,600만 원, 수술비 2,600만 원, 여기에 그 질병 후유장애 3,750만 원까지 더하면 이게 다 얼마죠?
2: 네, 총 합하면 1억 950만 원이 됩니다.
1: 와, 아니 1억 950만 원이면은 당장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도 우리 동생분도 이제는 좀 병원비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치료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아, 더 있어요? 뭐 진단비, 아까 수술비, 질병 후유 장애 뭐 받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또 있어요?
2: 이 동생분이 가입한 보험 중 이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면 이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신청까지 해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 납입 면제로 인해 줄어든 월 보험료는 한 16만 원 정도였고요. 이 총 보험료를 따지면 2,914만 원이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부담까지 좀 줄여드렸습니다.
1: 야, 이 보험 누가 설계해줬다고요?
0: 그러게요. 참 보험을 잘 아시는 분이 설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여러 사연을 만나봤지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정말 보험의 역할을 크게 체감한 거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네요.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다면은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이 좀 크지 않았을까요?
0: 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정말 보험료 많이 내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청취자님이 매달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는 이제 27만 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납입 면제를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지출해야 될 보험료는 이제 11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받은 보험금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0: 네, 그 청취자님 언니가 딱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와, 보험 구성을 정말 잘해둬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험금을 좀 빠뜨림 없이 잘 청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누구에게 해주셨다고요?
0: 그러게요. 누구에게 해주셨는데 참 네.
1: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개인이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5년 전에 이런 보장까지 미리 챙겨주셨던 본부장님 이번 사례를 보니까 정말 다시 보게 되네요.
0: 네, 그 많은 분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제대로 보험금을 받은 게 맞는 건지 또는 빠뜨린 보험금은 없는 건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잘 없죠.
1: 맞아요.
0: 그 보험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야 보험금이 보이는데 일반 보험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죠.
1: 네, 우리 7409님도 이분은 5년 전에 최동기 본부장님 만나신 게 천만 다행이네, 귀인이시네라고 앞으로 최귀인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2: 네, 이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은 되어 있으나 받을 보험금은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 가족이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저것 뭐 많이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중복된 보장도 너무 많고 가성비 떨어지는 보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 청취자님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 폰지 사기 못지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1: 젊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0: 네, 표적항암치료 가입하고 그 뒤에 암주요치료비 가입을 또 하고 그 뒤에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또 가입하고 그 뒤에 암통합치료비 보장을 또 가입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거의 다 유사한 보장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만 좀 제대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 보장마다 각각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지만 잘못 가입한 보험 때문에 매월 보험료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 네.
0: 이 사실을 모르고 뭐 10년, 20년 보험료 납부하고 만약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보장들을 좀 조정해서 청취자님 가족도 매월 지출하고 있던 3인 가족 보험료 월 100만 원을 46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1: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0: 저는 보험 이름이 다르면은 보장도 전부 다른 걸로 생각을 하게 되고 같거든요. 게다가 주변에서 뭐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둘 가입을 하게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누수되는 보험료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저희 눈에는 이 누수되는 보험료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청취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불필요한 보장 줄여서 저축하고 청취자님처럼 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 보험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폰지 사기로 큰 손실을 본 뒤 신장 기능까지 악화돼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청취자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보험을 다시 살펴보니까 말기 심부전증 진단비와 수술비, 질병 후유 장애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납입 면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해두는 것보다 큰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단비만 보고 끝내지 말고 뭐 수술비, 후유장애, 납입 면제까지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확인해보기 힘든데요.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뭐 주변에서 뭐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 일단 의심하시고요. 그렇게 좋은 투자는 내 귀에까지 오지 않습니다. 예. 투자하기 전에 꼭 주변에 조언도 좀 구하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예. 이거 듣고요. 2부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로 돌아올게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머니 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돈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뭐 추석 연휴에 가족들,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옛날에야 이 동네 뭐 우리 집 땅 안 밟고 뭐 지나간 사람 한 명 없다. 네, 그리고 뭐 야 예전에 할아버지 명의로 논이 꽤 있었는데 혹은 예전에 이제 우리 집안 땅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자 오늘은 이렇게 잊혀진 조상님 명의의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마 이번 추석에도 이런 비슷한 대화들이 많은 가정에서 오갔을 것 같은데요. 이 조상 땅 찾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예요?
1: 네,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제 행정 서비스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주는 조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전국 단위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0: 아, 일단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등기소 같은 데 가서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이 예전에는 이 본적지나 아니면 이 거주지 관할 관청을 직접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국가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이 줄여서 KGOP라는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0: 네.
2: 이 플랫폼 안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는 데는 내 토지 찾기와 돌아가신 가족의 토지를 확인하는 조상 땅 찾기 메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1: 네, 수수료 없이 이제 무료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여기서 좀 조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거든요. 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이제 한정이 됩니다. 기본 증명서에 사망일자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하신 분의 관계가 좀 확인이 되어야 온라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왜 하필 시점이 2008년이에요?
2: 네, 그 이유는 이 가족관계 등록 전산화 시점 이후로 이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의 토지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혹은 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라면 이 온라인 신청에서 이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0: 그러면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처럼 이 온라인 조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1: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되는데 네. 가까운 뭐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별 후 재혼하신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도 온라인 조회는 불가하고요.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그럼 근데 사실 그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면은 서류부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네, 이 지방 정부 민원 창구에서 행정 정보 공동위원 사전 동의서라는 서류 한 장만 작성하시면 이 담당 공무원이 이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을 하거든요.
0: 네.
2: 예전처럼 뭐 가족 관계 증명서니 뭐 기존 기본 증명서니 이런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온라인 신청도 예전에는 뭐 서류를 따로 발급해서 첨부했다고 하던데 올해부터는 이 절차도 훨씬 간단해진 거죠?
1: 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한번
0: 혹시나
1: 확인을 해봤거든요.
0: 있었어요?
1: 네.
0: 어때요?
1: 아니요, 있었으면 제가 오늘 방송을 아마 못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가 올해 이제 2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네. 직접 발급하고 첨부하는 절차를 이제 없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이제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국토부 설명으로는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내외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직접 해봐도 이 정도 시간이면 네,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0: 3분이면 정말 빠르네요.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2: 네, 일단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최대 3일 정도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온라인 대상이 아니어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적 등본이나 이 신분증 같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이 증빙 자료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신청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나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2008년 1월 이전인지 뭐 이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더라도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0: 자, 근데 조회를 해봤더니 정말로 조상명의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이 바로 내게 되는 건가요?
1: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조상 땅 찾기는 말 그대로 이제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해주는 민원 서비스일 뿐 상속 등기를 대신해주거나 권리 관계를 정리해주는 제도는 아니죠.
0: 그러면 땅을 찾은 다음에는 뭘 확인해야 돼요?
2: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좋은데요. 첫째로는 이 토지의 현재 상태,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 재산 가치와 이 활용 가능성, 그리고 셋째는 이 권리 관계입니다.
0: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먼저 그 토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 거죠?
2: 네, 이 조회 결과에는 소재지와 지번 정도만 나오는데 네. 이 오래된 토지일수록 옛날 기억 속의 모습과 이 지금 실제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대장이나 실제 이용 현황을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조회 결과만 보고 와, 이 우리 집이 부자였네 하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0: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재산 가치와 활용 가능성은 어떤 거예요?
1: 네, 그 면적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지목 그리고 공시지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같은 100평이라도 이게 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도로와 이제 접하지 않은 이른바 이제 맹지라면 아무리 넓어도 뭐 실제 활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재산 가치 활용성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권리 관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조상 땅이다 보니까 뭐 상속인이나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여기가 뭐 실무적으로 가장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토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나중에 팔거나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많아서 이 단독 소유 토지보다 훨씬 절차가 복잡해지죠. 토지 대장이나 이 지적도에 나오는 내용과 실제 이 등기부상 권리 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이 오래전에 상속이나 매매가 있었는데 등기 정리만 안 끝낸 경우도 실제로 많다라고 합니다.
1: 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알아봤는데 혹시 구도현 팀장님도 좀 검색해 보셨어요?
0: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1: 다들
0: 하나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1: 두 분 다 없었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조회로 끝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가치 그리고 권리 관계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저축, 뭐 보험, 연금에 대한 고민 문자로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재무 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또 구도현 팀장님에게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볼게요. 7236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왼쪽 마비 후유증이 남아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낙상사고까지 당해서 다시 수술과 재활을 받으면서 한 달 병원비만 25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을 청구했더니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1세대 실손을 유지해왔는데 정작 큰 병원비가 들 때 보험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으면 정말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병원비가 당장 급한데 건강보험 환급을 기다리라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2: 네, 이게 실제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또 말이 되거든요.
1: 무슨 말이에요?
2: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이래요. 이게 네. 저게 말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가 이제 보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취자님이 이제 당장 써야 될 치료비는 온전히 이제 자녀들의 몫이 된 상황이죠. 자, 올해만 최소 뭐 75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고요.
1: 아이고.
2: 내년 도 이제 상황이 비슷할 텐데 8월 건강보험 환급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청취자님은 아플 때 자녀에게 이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손 보험료만 매월 23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도 이제 끝까지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1: 네.
2: 자, 그런데 건강보험을 이유로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비싼 보험료를 내며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젠 병원비 부담까지 가져가게 되었으니 정말 그 심정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건강보험 환급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0: 네, 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가입자가 낸 본인 부담금이 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한 뒤에 이 다음에 8월께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기준 소득 1분위는 90만 원이고요. 가장 높은 10분위는 834만 원의 상한선이 결정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0: 그렇죠.
1: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또 우리 보내주신 청취자분처럼 실손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는 결제하는 즉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보험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바로 못 받고 그 병원에 뭐 다녀온 이력,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첨부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X. 네, 마지막 날에 맞췄어요.
2: 네, 정답은 맞추셨는데 이제
1: 아니에요.
2: 이상했죠.
1: 네? 왜냐면, 해설이 이상했어요.
2: 네, 왜냐하면 좀 전에 구도현 팀장이 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정산한 뒤에 다음에 8월에 돌려준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네 보험회사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이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2: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본인이 쓴 병원비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다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득이 작아서 소득 1분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올해 9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0: 있는 거죠.
1: 오, 그렇겠네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0: 네, 실제로 이제 7, 8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되니까, 뭐,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고액 치료비를 냈지만, 1년 넘게 이제 환급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 얘기하신 대로, 이제 엇박자를 내면서, 이제 제도 취지가 점점 좀 퇴색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2: 네, 이 청취자님처럼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이 연간 한 2,8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건강보험 환급금은 이 뒤늦게 지급이 되는데 실손보험금이 당장 들어오지 않는 치료비 시차에 이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는 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뭐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굳이 1세대 실손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0: 네,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1세대 실손보험에는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보험사 이 보험금 지급 보류 결정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2024년 대법원 판결의 근거를 두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죠.
1: 아이고, 복잡하다.
0: 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고 환급금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이중 지급이 될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청취자님도 보장이 좋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선 실손보상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2: 네, 다만 이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입자 사정이 어려울 경우 이 약정서를 쓰고 보험금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데 일부는 이 나중에 건보 환급금을 받아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환급금을 받은 뒤에는 전화를 피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전까지 가는 경우도 나오다 보니 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것이죠.
1: 그러니까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게 환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으니까 이 실손보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제도가 재정비되어서 이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좀 살아줘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제도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나는 실손보험 뭐 옛날 거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병원비 걱정할 필요 없고 다른 보험 없어도 되겠지. 그리고 나는 뭐 좋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생각을 조금 수정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 상태에 맞게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은퇴 후 소득에 맞는 실손보험을 선택을 해야 이 내가 안전하게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점점 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사, 뭐 진단, 치료, 재활 등으로 이 치료 단계가 명확해지고 그 부담 역시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보장이 좋아서 놓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장이 좋아도 보장이 좀 나쁘더라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니까 이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실손보험만 믿기보다 노후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좀 따로 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가입한 좋은 실손보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분위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면 소득분위가 이제 10분위였기 때문에 뭐 8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써야지 이제 환급 대상이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분위가 이제 연금이 작아서 1분위가 됐어요.
1: 아, 그것도 바뀌는구나.
0: 네, 그러면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썼을 때 실손보험 가입한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안 줘요. 왜? 너 어차피 내년에 돌려받을 거니까 예.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잘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노후연금을 잘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노후연금은 어쨌든 계속 지급이 되죠. 자녀가 사실 병원비도 책임지고 생활비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노후연금도 잘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료 예비비 또한 좀 잘 준비해 두셔야 되거든요. 이게 실손보험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면 그 환급금이 나오기 전까지 병원비를 좀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예비비 또한 정말 잘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 보험도 트렌드에 맞게 조정을 잘 해 두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진단비 하나만으로는 실손보험의 부족함을 채우기는 좀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뭐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치료비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의료비 공백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내 소득 대비 적정한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연금 준비는 지금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의료 예비비가 가당키나 한가 이런 고민들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실손 하나만 믿기보다 노후 연금과 의료 예비비까지 함께 좀 준비를 해둬야겠네요. 방송 들으시면다가 그 궁금한 점이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0827님이 저 상해실비 1세대 갖고 있어요. 어깨 회전근 수술 후 수술비 450만 원 전액 환급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 한도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저 5세대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1세대 유지하고 모자란 병원비는 현금으로 준비해 놓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0: 그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인 그 네. 실손은 상해 실손이 아니고요. 상해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손 보험은 실제 손해 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상해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병원비 자체를 그대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통원을 하든 입원 치료를 하든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2: 네.
0: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서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보장이거든요. 손해율이 높아서 이제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 상해 의료비는 절대 해약하지 않고 부족한 분만큼 상해 보장을 좀 준비한다든지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지금 가입하고 있던 상해 의료비를 해약하셨다간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2: 바꾸지 마세요. 네. 아셨죠? 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두 전문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드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니 지금이라도 이에 따른 대처 방법 잘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보험을 구성할 때 뭐 암, 내심, 3대 진단비, 치료비 여기에만 포커스가 집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 종합보험이라는 것 그 자체가 내 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이 머니특별시 진행 마지막 날인데요. TBS의 비상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또 저희 라디오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10월부터는 김상아 아나운서가 머니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 와블의 보랏빛 향기 남기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점심시간대라 아직은 일부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곳곳에 작업하는 곳이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연희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산램프부터 작업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5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작업지점까지 서행 정도로 통과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서초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더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3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인데 최강일구입니다. 가을비 한 번은 내복 한 벌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가을바람 한 번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닐까 싶네요. 속이 썰렁하면 온몸이 또 하루가 썰렁하잖아요. 따뜻한 차 한 잔 하고 싶은 날입니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우리 어깨도 요만큼씩 안으로 굽어드는 것 같죠. 바람 한 번 불 때마다 의기소침 경계령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사람 몸에는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의기소침이 아니라 의기양양. 9월의 마지막 날 어깨 쫙 펴고 보내기로 합시다. 9월 30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발. 조정석 아로하.

0: 조정석의 아로하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늦게부터 좀 비도 예보가 돼 있고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밤부터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죠. 밤새 최저 12도까지 내려가고 내일도 한낮이 되면은 20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 군과 유엔사가 오늘 최근 비무장 지뢰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으며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사과나 시정 조치 등을 이끌어내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성명을 냈어요. 지뢰 폭발을 전면 부인했고 명백한 남한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자작극 운운할 게 아니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북미 대화 동향과 관련해서 11월로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그러죠. 정상회의 전후 50% 정도 성사 가능성이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분석 중이다.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평가를 했네요. 트럼프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다.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진 내 친구다. 왜 북한이 핵을 가져도 되냐 이런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 괜찮다. 네. 뭐 기준도 없어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죠.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이 자본 출처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네요. 영화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계 자본이 유입된 거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커프는 중국 자본은 유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요. 판다 얘기인데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오는 12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으로 이사가서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에버랜드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중국 이송 일정이 이렇게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태어난 모든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번식 가능 시기인 만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산행길에 보면 떨어진 도토리나 밤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무심코 몇 개 주워갔다가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공원이 아닌 일반 산림에서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면 요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선 이유는 도토리하고 밤이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한테는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좀 살펴드렸고 최일거리 캔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자, 나눔 선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샵 연고일 문자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글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가 올라왔습니다. 얼마게요? 네, 요게 오늘의 퀴즈랍니다. 1번 5만원, 2번 500만원. 네, 500만원은 너무 세죠. 네. 자, 공원에서 도토리 방 같은 거 요즘에 열매 채취하다가 단속이 되면 과태료 물게 되는데 과태료가 얼마냐? 1번 5만원이냐, 2번 500만원이냐. 네, 모르시겠으면 1번 적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눔 선물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자,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상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배 모기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메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 전문점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는 청취자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나는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 적으셔서 하나 둘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구일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도심공원에 도토리 방 같은 열매 따거나 주워오면은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게 얼마일까요가 퀴즈인데 1번 5만원, 2번 50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예,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진 씨의 아주 서사 넘치는 신곡이죠.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흐르는 강물이 되어 강진 씨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지금 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은 1번. 5만 원이죠.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토리, 밤 이런 거 주워다 오면은 동물 먹인데 주워다 보면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당첨자는 6385번님. 5만 원이 정답이고요. 분당 곱창을 받고 싶습니다. 큰아들이 한 달 전에 실개 절제 수술을 했는데 아들 몸보심 좀 시켜주고 싶습니다. 6385님께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네, 정자동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231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 과태료 5만원이고요. 딸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저도 좀 선물 받고 싶어요. 일하면서 가끔 듣는데 구수해서 좋습니다. 가까운 가락시장도 좋고요. 화로회도 먹고 싶은데 DJ가 땡기는 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게 좀 구수하다. 아유, 저한테 저 덕담해 주신 것 같은데. 아, 이분을 전화 연결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 청취자시네요. 네.
1: 네, 반갑습니다. 예.
0: 가끔 들으시나 봐요.
1: 아, 네, 가끔 들어요, 정말로.
0: 예. 어디십니까, 지금 계신 데는?
1: 아, 저, 서울 송파요.
0: 송파에 계시고, 네.
1: 네, 송파 살아요.
0: 송파, 예.
1: 네.
0: 무슨, 뭐, 직장 다니세요, 그러면?
1: 아, 네, 일하는 중이에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1: 네.
0: 일하시는데 어떻게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까?
1: 아, 일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0: 어디 저 사무실 같은 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그건 아니에요.
0: 예. 아, 좀 약간 좀 비밀 업무를 하시나 봐. 알았어요, 알았어.
1: 네.
0: 지금 송파 날씨는 어때요, 지금?
1: 날씨 너무 좋아요. 쾌청하고 바람도 조금 있고.
0: 아주 딱이죠, 요새?
1: 네, 맞아요.
0: 아, 저는 1년 중에 요 때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1: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0: 근데 이게 좋은,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계절은 길지가 않아요. 그냥 금방 맞아요. 지나가 버려요.
1: 예. 네. 아쉬워요, 그래서.
0: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이 9월 30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9월 달도 이제 네. 마지막 한 달밖에 하루 남은 거고, 내일부터 이제 달력 떼고 나면 10월인데, 10월부터는 이제 저쪽 설악산부터 단풍 소식이 내려올 텐데, 요번에 어떻게 저 단풍 오면은 구경 좀 가십니까?
1: 아직 애정은 없는데 참 가려고 노력은 네. 하고 있어요.
0: 근데
1: 날짜는 비워놨어요.
0: 근데 뭐 굳이 뭐 설악산 그런 거 안 가도 송파시면은 석촌호수 이런 데만 가도 얼마나 좋아. 그죠?
1: 아, 그럼요. 짱이죠.
0: 아유, 뭐 우리나라 뭐 가로수만 봐도 다 단풍 들고 예. 하여튼
1: 네.
0: 이 가을은 아주 멋진 계절 같습니다. 예. 근데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셨다가 또 가락시장에 네. 활미너회도 먹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뭘 드려야 네. 되나?
1: 아, 일단은 떡볶이는 딸이 좋아하는 거고
0: 네,
1: 네 저는 가까운 곳으로 하루에 네. 먹으러 가고 싶어서 아, 제가 그냥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1: 네, 아, 하루에 먹으러 갈게요.
0: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자 거기 가락동 시장도 송파죠?
1: 네, 맞아요.
0: 맞죠?
1: 네. 네.
0: 자, 그러면 자 이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요 가지고 여기 가시면 따님하고 둘이 가서 활미너 맛있게 드시면 네. 되겠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따님이 지금 뭐 다 이제 장성했나요? 몇 살쯤 됐어요?
1: 아, 딸은 커서 저기 병원에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0: 아, 임상병리사. 네, 네. 그러시구나. 결혼은 했어요?
1: 아직 안 했어요.
0: 아직 안 했고,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뭐, 전화 연결된 김에 듣고 싶은 노래 같은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아,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엄마가

0: 좋아했던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요. 신유의 시곗바늘.
1: 신유의
0: 엄마가 그런 노래.
1: 시곗바늘.
0: 네네.
1: 엄마가 좋아했던
0: 네.
1: 어머니는
0: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1: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구나. 어머니
0: 네네네.
1: 언제 가셨어요?
0: 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 2018년도에.
0: 네.
1: 그러면은 8년 됐네.
0: 네.
1: 그 기재사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올해?
0: 네, 올해는 지나갔어요.
1: 예,
0: 네,
1: 만으로.
0: 엄마가
1: 예.
0: 그 동네에 학교 다니시면서 그 노래를 자주 즐겨 부르셨었거든요.
1: 학교를
0: 그래서
1: 다니셨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어른들도 공부할 수 있게
1: 예.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학교를 다니셨어요.
1: 그 무슨
0: 거기서
1: 과정을
0: 선생님이
1: 다니셨, 초등학교 과정을 다니셨어요?
0: 네네,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노래 부르시면서.
1: 그러면은 저 생전에도 이렇게 글씨 같은 건다 쓰셨겠네, 그러면은.
0: 네, 글씨를 너무 예쁘게 잘 쓰셨어요. 한자 한자 꼬박꼬박 이렇게 눌러서 쓰셨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1: 그래요.
0: 엄마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제 거기다 답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누가 편지를 하면 자식들이?
0: 네, 저희가 편지를 하거나 이제 손녀딸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편지를 쓰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답글을 써서 주셨었는데 이제 그런 종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1: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품은?
0: 몇 장을 그냥 사진으로만 찍어서 놨어요.
1: 네. 지금도 뭐 기억하고 계신 그런 답변 같은 거 있으세요? 엄마의?
0: 그냥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되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정도 많으셨던 분이고.
1: 그러셨구나.
0: 갑자기 눈물 나네.
1: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0: 엄마 되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73 정도 되시던 해에 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1: 지금,
0: 쓰러지셔가지고.
1: 쓰러지셨다는 거는 뭐, 혈압?
0: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라고 통화했던 게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119 불러서 병원 가시고 그 후로 대화를 못 나눴어요.
1: 그
0: 바로
1: 골든 타임을 혹시 못 지키신 건가 보다. 예?
0: 네, 근데
1: 4시간 안에
0: 집에
1: 가면은 되게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0: 네,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자식들은 외부에 있었고, 엄마 혼자만 집에 계시다가, 네, 아프시다고 하셨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기억하는 건.
1: 그러고선 바로 돌아가셨어요?
0: 네.
1: 투병 생활 같은 거안 하시고?
0: 네, 응급실에 5일 계셨던 것 같아요.
1: 그게 전부 다 하셨구나.
0: 네.
1: 그때 73살이셨고, 지금 8년 지났으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80 넘으셨겠네요. 그죠?
0: 네, 맞아요.
1: 네. 엄마 생각 참 많이 나시겠습니다. 예.
0: 네, 많이 나요.
1: 그래요. 예. 하여튼, 갑자기 울고시니까, 엄마 얘기만 하면 다들, 울먹울먹 해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신유의 시곗바늘,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 이 노래, 광고를 듣고, 그리고 와서, 청취자님 신청하신 노래, 신유의 시곗바늘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활어 미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네, 송파의 청취자 어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 신유의 시계바늘 듣고 계십니다.

네, 신유의 시계바늘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당첨자입니다. 7061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5만원이고요. 저한테 5살 손자가 있는데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아들 며느리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갖고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소고기 왕만두 좀 받으면 손주하고 간식으로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7061번님. 네. 말해도 아마 할머니 같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할아버지 같진 않고 예, 문자 쓰신 걸로 봐서는 5살 손주 예, 간식으로 만두를 좀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7061번님께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 테니까 손자하고 시간 날 때 간식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5328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일구형. 저는 63년생 덤프 브라더스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5만원이고요. 다가오는 10월에도 모든 애청자분들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고 저는 당첨이 된다면은 남양주의 한음 고기 모듬 세트를 받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브라더스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해프를 풀고 싶습니다. 63년생, 예. 자, 5328번님. 자, 그러면 한음골,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브라더스들하고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5283번님이 당첨됐습니다. 이번에는 간만에 돈가스 빠블로 퀴즈에 도전합니다. 정답은 1번 5만원이고요. 모임이 있어서 오남리에 버스 타고 가는데 부부 두 분이 가방하고 양쪽 손 봉투에 엄청 주워 오더라고요. 아, 아까 여기 그 퀴즈 내드렸던 예? 도토리 밤을 그렇게 많이 주워 왔다는 얘기 하시나 봐요. 아이고 했습니다. 제가 올 추석 전부터 재수가 없는지 넘어져갖고 오른손 새끼 손가락이 부러지고요. 오른쪽 새끼 손가락, 아이고. 얼굴 오른쪽이 깨지고 엉망진창인데 선물 좀 하나 받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위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3님께 그러면은, 자, 목이버섯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네요.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부터 약간 좀 일진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부상을 많이 당하셨구나. 네. 목이버섯 잡채하고 해가지고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전국 노래자랑이죠. KBS 거기에 악단장을 맡고 있는 신재동 씨가 가수로 겸업을 선언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죠. 99백백 99살 또 100살 100살까지 살자. 99백백 노래 듣고 옵니다.

아유, 아, 99살, 100살 이상까지. 아, 신나게 살자. KBS 전국 노래자랑에 그 신재도 악단장에 작사, 작곡을 했고 직접 노래를 하신 거예요. 요새 뭐 100살까지 사는 게뭐 흔치는 않은데요. 거기다 하여튼 신나게 살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자는 9528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245번 텔레비전을 켜놓고 2시만 기다리는 애청자입니다. 아, 텔레비전으로 지금.

0: 듣고 계시구나. 245번이면은 LG U+ 가입자신가? 오늘도 즐거운 라디오 방송 기대합니다. 라방이라고 하셨으니까 라이브 방송이겠네. 예, 라이브 방송. 정답 1번 5만원이고요. 미용실에서 애쓰는 딸내미가 응원해달라며 문자를 보내랍니다. 딸내미 힘내라고 좀 전해주세요. 딸내미 미용실에 간식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엄마신데 따님이 그러니까 미용실 직원이신가 보네. 예,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아마 그 미용실로 그 선물을 보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씨 같습니다. 자, 따님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제 간식으로 하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네. 오란다를 일단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이분은 한번 전화로 연결을 지금 하고 있대요. 자, 일단 이분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미를 오란다 강력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따님이 있는 미장원으로 미용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1: 딸내미 엄마입니다.
0: 딸내미 엄마시고.
1: 네.
0: 지금 집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다니까.
1: 예. 집에서 제가 1시 한 30분 정도에 켜고
0: 네.
1: 계속 기다리고 있죠.
0: 아, 1시 반에는 여기 라방이 안 나올 텐데, 2시부터 나올 텐데.
1: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요.
0: 그렇지. 여기 TBS 옛날 제작해 놓은 요새야 뭐 TBS가 뭐 돈이 없으니까 전에
1: 그러네요.
0: 만들어 놓은 거 재방송을 하고 지금 2시부터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는 2시간 동안은 전부
1: 맞아요.
0: 생방을 할 때는 TV로든지 생중계를 해드리겠는 거예요.
1: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놓칠까봐 미리 틀어놓고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그전에는 이제 다른 거를 보다가 그 시간쯤 되면 한 30분 전에 미리 틀어놓는 거죠.
0: 아이고, 찐팬이시네, 정말. 언제부터 그렇게 저 생활 습관화 되셨어요?
1: 아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0: 네.
1: 재밌어가지고, 이게
0: 네.
1: 삶의 활력이 되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0: 허리케인 라디오가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까?
1: 되죠.
0: 어떤 점에서요?
1: 저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듣게 됐는데,
0: 네.
1: 엄마, 라디오 진행이 조금 이상해. 그러더니, 엄마, 근데 아재 개그가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20대인데 아이들도 들어요.
0: 아, 그래요?
1: 각자 직장에서.
0: 이야, 이
1: 네네.
0: 대박이다, 대박.
1: 대박이죠.
0: 아, 그러면은, 라디오보다는 이 집에 계셔가지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신다는 거네.
1: 저는 TV로 보고,
0: 예. 네.
1: 아이들은 직장에서 듣고, 신랑은 운전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죠.
0: 온 가족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 아, 저 때문에 이거 전파됐잖아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그러면 아주 아주 찐 애청자시고 시청자신데, 뭐,
1: 네.
0: 허리케인 라디오, 뭐좀 고칠 거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모니터 한번 해주시면, 뭐 이런 거는 좀 바꿔봐라라든지, 잘한다는 거 빼고.
1: 제가 감히, 제가 라디오를 들을 때는 그 문자 보내는 095 하나가 제대로 잘안 들려서 인터넷으로 찾은 다음에 문자 보낸 적이 있어요. TV로 보면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라디오 들을 때는 공고 하나 이렇게 하면은
0: 예.
1: 뭐 이렇게 다른 거, 뭐차 안에서 소리 듣다가 잘안 들릴 수도
0: 그
1: 있거든요.
0: 숫자 제가 읽어드리는 게잘안 들릴 경우가 있다.
1: 네, 가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또박또박 소리
0: 알겠습니다.
1: 들으면
0: 0951. 예,
1: 공고
0: 0951.
1: 하나를 또박또박 해주시면 문자 보내실 때
0: 네.
1: 저처럼 네이버 안 찾고
0: 예.
1: 바로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아,
1: 아쉬움도 한번
0: 알겠습니다.
1: 있었어요.
0: 명심하겠습니다, 청취자님.
1: 아, 근데 제가
0: 동네는
1: 가끔 있는,
0: 어디세요, 지금?
1: 아, 저는 지금 분당 율동공원 있는 쪽에 있는데요.
0: 아, 율동공원.
1: 네네.
0: 거기 저큰 저수지 있는데.
1: 네네네, 맞아요.
0: 아, 거, 가을 오면 아주 멋지죠.

0: 약간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 라디오 같은 거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문자 좀 보내고 응원도 해주지 왜 난 안 해줘 이러는 거예요.
1: 그랬구나.
0: 알았어, 내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할게.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딱 오늘 이제
1: 예, 오늘이 그 기회가 거죠. 됐네요. 네.
0: 네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그 판교면은 그 저 게임 회사도 많고 그런데 그쪽 판교
0: 네,
1: 신도시.
0: 건물이에요.
1: 예. 거기야 이제 전에 한번 가보니까는 괄목상대할 만큼 빌딩 숲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판교가.
0: 아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1: 거기 어디 큰 빌딩 안에 있는 미용실의 디자이너다 네. 이런 말씀이구나.
0: 네네 맞아요.
1: 뿌듯하시겠어.
0: 네?
1: 뿌듯하시겠어. 따님이 거기서 디자이너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각자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뿌듯합니다. 돈을 떠나서.
1: 네. 저 그러면 그 네. 따님께서 엄마한테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응원도 한번 해주지 여태 라디오도 들으면서 안 해 그래서 오늘 하셨잖아요 그죠?
0: 네네네. 네.
1: 딸내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딸내미하고 전화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 이렇게 했다고 시작.
0: 유진아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매일 응원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속으로는 매일 응원하거든. 겉으로 말 안 했다고 삐지지 말고 엄마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아들도 힘내. 또 딸한테 보내면 아들도 삐지겠네. 아들아, 아들도 내가 응원한다.
1: 네.
0: 우리 사랑해.
1: 그래요. 그러니까 큰애가 따님이고 둘째가 아들인가 봐요?
0: 아,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1: 아, 그렇구나.
0: 이제 한 명 보내면 또 삐져가지고 왜 그렇지, 나는 안 해줘 그렇지. 이러니까
1: 예.
0: 그냥 둘 다 보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말씀만 들어도 아주 가정이 화목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0: 네네, 감사합니다.
1: 아유,
0: 잘 살고
1: 고맙습니다. 예.
0: 네네.
1: 저희한테 또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미용실로 네. 아예 그 주소를 해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오, 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허리케인 네. 라디오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네.
0: 네.
1: 자, 분당 율동공원의 어머니 청취자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빵빵.

0: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 근데 노래 좋은데 이거 빵빵은 기적소리가 아니죠. 버스인데 경적소리 그래야 되는데 이거 녹음 다시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예. 기적은 저 옛날 그 증기기관차에서 나오는 거 수증기 기차 그때 그 기적소리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지금 바블러가 여기 프롬프트에 적어놨는데 이 박상철의 이 빵빵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010년에 나온 노래인데 요게 요새 역주행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걸그룹 리센느 그룹이 추석 때 부른 이 노래를 불렀대요. 빵빵이란 노래를. 이 유튜브 영상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1300만회가 나왔대요. 1300만. 오호.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어린애들이 막 따라 부르고 난리가 났대는데 박상철 지금 대한가시협회장인데 아 좋겠어 상철이. 얘는 뭘 해도 돼. 아니 내 노래 인생 뭐 있니는 그룹들이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여기 옆에 오늘 오다 보니까요 상암 초등학교 있는데 여기 운동회 하나 봐요.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 들리고 스피커로 저 사회자 아저씨 막 그 사회 보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신나고요 좋더라고요. 자 우리 상암 초등학교 애들이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면서 한 번만 불러주면 뜨는데 말이죠. 자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2588.
0: 네. 자,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3부 수요일인데요. 네, 의사분들 좀 나와서 건강 상담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섭외가 안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신 점심 먹고 디저트 쇼를 다시 합니다. 녹화, 녹음이 아니고요. 생방으로 할 건데. 오늘 어떤 분이 출연하냐면 가수이면서 프로골프 선수, KPGA 골프선수죠. 가수이면서 허송 씨. 예, 지갑은 열고 할 말은 줄고 이런 노래. 그다음에 또 부산 아가씨 장태희 씨 출연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더 멋있어졌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3시에 뵙겠습니다.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에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남서쪽 144km 해역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영향은 없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에는 전반적으로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늘긴 했지만 아직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에는 유의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면으로 가는데 광재나들목 진출램프 1, 2차로에 걸쳐서 소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잠시 전차로 막고 처리하다가 지금은 한개 차로로만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3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0: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동쪽 끝.
3: 3부 첫 곡입니다. 이명웅의 노래입니다. 모이세.

0: 네. 3부 첫 곡으로 임영웅 씨의 모이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워낙 통증 전문의 김용건 원장 나오고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사정상 섭외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점심 먹고 디저트 쇼를 합니다. 자, 오늘 가수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프로골프 선수인지 가수인지, 예, 요즘은 나이값으로 나이값 톡톡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려고 행사까지 취소하고 왔다는데 허송 씨, 예, 저 밖에 있고요. 그리고 팔방미인 부산 아가씨 장태희 씨죠. 장태희 씨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벌써 와서 저기 앉아 있어요. 오늘 보조 MC도 같이 한다네.
1: 어디서 보조해 제가요?
0: 여기서 보조 MC 하시면 됩니다.
1: 장태희의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인데요.
0: 조용히 해주시고. 아, 이분 참말 많은 분입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시작하겠습니다.
2: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실버돌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의 히트곡.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듣겠습니다. 왜 웃어요?
2: 그 줄랑 확실하게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0: 온 국민이 살아가는 명품 스타들과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쇼. 네, 저와 함께 진행할 보조 MC부터 소개합니다.
1: 내가 어디 봐서 보조고.
0: 아, 예. 말만 하는 우리 가수분 옆에 계십니다. 네. 바로 보조 MC인데 트롯계 팔방미인 부산의 아가씨 장태희 씨,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등신 미녀 가수 장태희입니다.
0: 구등신. 아, 아직도 구등신 쓰네.
1: 제가 그거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여자 가수 중 키가 큰 축에 속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죠. 170입니다. 네. 서주경 선배님이 아마 172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잘 지냈어요, 하여튼?
1: 네, 살아있어요.
0: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도대체?
1: 제가 2년 만에 왔다.
0: 2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왜 풍금 씨하고 네. 같이, 네, 네. 뭐라카노, 같이 우리 주말에 하고 그랬었잖아요.
1: 그래요, 그때 큰애기 네. 때네요.
0: 아,
1: 네.
0: 이거. 뭐, 최근에 보니까, 네. 저, 빠블로가라는데, 뭐, 틱톡 한다며, 틱톡.
1: 요즘 가수들 거의 다 틱톡 해요.
0: 그게 돈 좀 돼요?
1: 아이고, 하루에 뭐, 3만 원도 벌고. 많이 들어오면 7만 원 들고. 근데 그런 거 떠나서.
0: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
1: 장태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틱톡 라이브가 괜찮아서. 그쪽에서.
0: 3만 원. 3만 원 받고. 네,
1: 소통하고.
0: 아니, 저는 저 저작권 옆에서 네. 이번 달에도 3천 들어왔는데.
1: 왜 들어와요, 돈이요?
0: 예?
1: 네? 왜요?
0: 내가 작사가 아니에요.
1: 작사가요?
0: 인생 뭐 있니?
1: 그래요?
0: 3천 들어온 내가, 3천.
1: 3천만 원요?
0: 예. 네. 아니, 3천 원. 3만 원은 좀 싸다 이런 생각이
1: 아이고,
0: 들고.
1: 내가 더 보네.
0: 자, 장태 씨 오늘은 저 네. 가수니까
1: 네네.
0: 노래도 하시겠지만
1: 그래요.
0: 저와 함께 이제 보조 네. MC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겸 보조 MC 장태 씨가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노래보다 골프를 더 잘하시는 분. 노래면 노래, 유머면 유머.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유명하시죠? 특히 6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KPGA 프로 선발전을 당당히 통과하신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골프 신동. 요즘 신곡 나이값으로 나이값 톡톡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수 허송씨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헤리테인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저 설레기도 하고
0: 예.
2: 아주 뭐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뜨문뜨문 와가지고 좀 섭섭함도 없어 네. 있었는데
0: 그동안
2: 네. 오늘 다 풀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고 그동안 뭐 허송세월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2: 아니죠. 예. 여기 사실은 이 허리케인 때문에 제가
0: 예.
2: 바빠졌습니다.
0: 그래요?
2: 예. 그래서 이 노래 강사들이요. 예. 전국의 노래 강사들이 이 나이값을 자, 동시에 제일 1순위로 가르쳐 가지고요.
0: 오, 그래요?
2: 2순위가, 옷가락지. 그 다음에 3순위.
0: 옷가락지?
2: 네, 3순위가 우리.
0: 강민주의 옷가락지?
2: 그래서 장태희 씨 노래도 많이 알려주고.
0: 장태희 씨 노래 뭐가 있는데?
1: 뭐인데요?
2: 아니, 그러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예의가 있으시다. 네. 매너 있으시네.
2: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바쁘게.
0: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아유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2: 오늘 제가 정말 오늘 행사가 있었어요.
0: 정말요? 무슨 행사인데?
2: 그 저 군민 그 축하 이거 체육대회인데.
0: 네. 군민 어디 군에?
2: 네. 그랬는데 그 불운면이라고요.
0: 네.
2: 거기 갔는데 그 플랜카드들이 다. 붙어가지고
0: 네.
2: 오늘 그게 캔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허리케인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 감독님께서 또 오늘 안 오면은 인연이 끊어지는 거다.
0: 아, 협박을 했구나.
2: 네, 그래서 아. 저 위약금 원래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0: 예.
2: 위약금은 당연히 안 내고 그냥 원금만 그냥
0: 알겠습니다.
2: 돌려주고 또 왔습니다.
0: 동네가 어디였는데요?
2: 저 불운면이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불운면이 어디냐고요?
2: 여주 쪽이에요.
0: 여주에
2: 네.
0: 불운?
2: 예, 불운면.
0: 불운하다 할 때 불운입니까?
2: 불운, 니은의 니은입니다.
0: 네. 불운,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얼마나 해당 가면 얼마나 출연료?
2: 네, 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150 받았었는데 이제 이 교통방송 때문에
1: 그런 제가, 걸 물어보고 그래요, 방송에서.
2: 그래서 200으로 올랐어요, 요즘에요.
0: 여보세요, 내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저 PD 제가 썼죠? 뭐 안 보이냐?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래잖아.
1: 아니, 뭐 손이 적어서 못 받겠어. 에? 뭐 우리 허성님 같은 정도는.
2: 부르긴 많이 부르는데 200만 받고 다니는
0: 아이고, 저희 출연자 한 푼도 못 드리는데 위약금은 대신 안 내고 오셨다.
2: 네네.
1: 일 있으시다.
0: 두 분은 어때요? 좀 가요계 아시나 선후배로?
2: 저는
0: 장태희 씨하고
2: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하시고 네. 웬만한 개그맨들이 못 당한다는
0: 못 당하죠.
1: 어디 잘 씨부린다 소문났습니까?
2: 네. 기도 세고 웬만한 남자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아니, 누가 보면, 소문이 났어요.
1: 누가 보면 내가 골프 선수지 알겠어.
0: 그러니까 소문은 익히 들었고 네. 얼굴 보는 건 오늘 초면이고
2: 네네. 네, 근데
0: 그렇구나.
2: 장태희 씨는 우리 골프 선수 중에서 이태희라는 또 이 선수가 있어요.
0: 오, 아, 프로골퍼?
2: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또 잊어먹을 수 없죠.
1: 아니 그렇구나. 제가 중학교 때 입학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골프 아니면 유도하라 했었거든요.
2: 그랬어요.
0: 유도?
1: 골프 아니 유도. 몸이 좋다고.
0: 그러니까. 아니, 유도 나갔으면은 헤비급으로 나

0: 아니,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1: 무슨 급이요? 플라이 급이요?
0: 뭐, 예?
1: 몇 킬로?
0: 그런 거 없습니다.
1: 유도는 몇 킬로그램 급으로 하던데?
0: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1: 몇 킬로그램 급 해요?
0: 몰라요, 저도 그런
1: 거. 아니,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집 나오기 전에 네네. 지금 저 나고야 아시안게임 하잖아. 네네. 여자 선수들 마침 유도 그 하더라고.
0: 아, 진짜?
1: 어, 유도복 입고.
0: 모르겠어요. 그 응? 모르겠고 제가
1: 아, 우리나라 여보세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인데 한판 승으로 이겼어 예선에서.
0: 진짜요?
1: 꼭 장태희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2: 아, 근데 장태희 씨는 딱
1: 장태희 씨 유도했으면 예. 잘했을 거
2: 아니 뭐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이 눈빛으로 탁 벌써 기선 제압을 하면 네. 거의 복싱에서도 참 제일 처음에 그렇지, 하는 게 눈싸움이에요.
0: 그렇죠.
2: 눈싸움에서 좀 고개를 숙이면 지는 거야. 네. 근데 뭐 거의 좀 승산이 있었는데.
0: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선배님 노래 너무 좋은 게 네. 제가 평상시에 나이가, 네. 얼굴가, 등치가 네. 하고 살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 노래가 또 나이값이네요.
1: 나이값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할 말은 참고 지갑은 열고 나이값 하고 삽시다.
2: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행사를 가잖아요. 네. 이 노래 끝나면은 그렇게 저 돈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 30만 원씩 막 돈을 줘요. 저.
1: 어디야 그런데.
2: 할 말은
1: 아, 나좀 같이 불러줘.
2: 네, 이렇게 할 말은
1: 아, 나는 지갑을, 10만 원만 줘도 돼.
2: 지갑을 열어야
0: 어?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니까.
2: 아니, 지금 여기가 상황이 좀 제가 어렵습니다.
1: 어디 저 불어면 그런 데 있으면 나도 꼽사리 좀 껴줘. 어? 인생 모임이 부른다고.
0: 아, 꼽사리요?
1: 자, 그러면.
2: 아, 선생님은 지금 얼마 개런티를.
1: 아, 지금 끝나고 얘기해.
0: 아, 자기는 얘기 안 하면서, 그쵸?
1: 네. 저기, 자, 허성 씨. 예, 제가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내가 허성 가수보다도 나이값 노래를 내가 더 많이 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허성 씨 라이브로 한번 네네, 오랜만에 들어봅시다. 청취자분들한테
0: 네.
1: 지금 텔레비전으로도 다 중계방송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네.
1: 네?
0: 세상에.
1: 자, 장태희 씨. 자, 예쁘게 잘 나오게 좀 해주시고. 네. 네, 허성 씨의 라이브 첫 곡입니다. 나이값 하고 삽시다. 박수로.
0: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다.
1: 아이, 꿈 퍼지는데.
0: 그러니까.

0: 한상 씨의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1: 너무 좋네요.
0: 이 전에하고는 창법이 좀 달라지셨네. 네? 두성을 사용하나 봐.
1: 그
0: 김연자 씨 마냥 네. 마이크 이렇게 하다 아 이러는데 멀리 빼고
1: 기교가 좀 느리셨어요. 네.
2: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0: 네. 오늘 저 행사도 취소하고 이제 연락하셔서 너무 고맙고 그랬는데 요즘도 이제 골프장에서 사시나 봐. 얼굴이 너무 까무잡잡해지고.
2: 요즘에는 이제 골프도 이제 많이 하지만은 그 체력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삽니다.
0: 산악 자전거 같은 거?
2: 네. 이제 하루는 산악 자전거 이제 타고 네. 하루는 이제 로드 자전거를 타고.
0: 스포츠맨이셔 하여튼. 아, 몸이 뭐 단단해 보입니다.
1: 아니, 저 오랜만에 옆구리 살 없는 남자 봤어요.
0: 여보세요. 지금 그리고, 산 얘기할 때가
1: 그리고 나고. 지금 위에 옷돌이 안에 바지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0: 자, 장태희 씨. 시키는 얘기만 하세요.
1: 아니, 왜
0: 위험해.
1: 왜 일꾼님은 자꾸 난방으로 배를 감췄어요?
0: 이분은 하여튼 위험해.
1: 감췄어, 배를 감췄어.
0: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1: 배를
0: 감췄어. 장태희 씨. 네네. 자, 이 노래 나이가 어때?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1: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서 기브앤 테이크가 주고받다잖아요. 네. 기브는 노테이크하면 더블 테이크 된다 하거든요. 근데 먼저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하는 말이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지만서도 장태의 마음에는 한도가 없단 말을 많이 하거든요.
0: 무슨 선거 나가요 지금?
1: 저는 이미 지갑을 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이게 노래가 많이 불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0: 네. 결국엔 노래 좋다고 할 얘기를 그냥 그렇게 쭉 설명을 했구나.
1: 너무 좋죠. 히트 날 것 같아요.
2: 네, 역시 네. 말씀을 잘하시네요.
0: 네. 아, 조심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네. 자, 지금 저 허성 씨 나잇값 노래 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네. 보내주셨는데 우리 보조 MC 장태희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자꾸 보조 MC를 그래요.
0: 어, 뭐라고 그래 그러면.
1: 아, 내가 여기 장태희의 허리케인 라디오 할 거야.
0: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자, 장태희 빈뽕짝님이 장태희 가수님 이 시대가 원하는 최고의 디바입니다. 응원합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네요. 장태희 가수님 카메라가 실물을 못 담아요. 나이가 들수록 직업을 열어야 하는데 삼식이라서.
0: 아, 여보세요. 지금 저 허성 씨 나이값에 대한 그 문자를 소개해야지 자기 좋아하는 그 문자를 소개해.
1: 이게 떴잖아. 여기 읽으라고 해줬잖아요.
0: 그다음.
1: 네. 일구형님 허성 가수님 노래 좀 듣게 참아줘봐요 하셨어요. 네.
0: 무슨 얘기죠? 저 노래.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1: 노래 좀 듣게 참아주라고. 네.
0: 저 문자를 왜 보내셨어?
1: 네? 아, 여기 질문을 해요. 그냥 얘기하지.
0: 아니가 아까 허성 씨 노래할 때 따라하는 거.
1: 아, 부르지 말라고. 네. 입 다물고 있으라고.
0: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따라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0: 하여튼 청취자는 또 싫어하신다 이런
1: 또 뭐 들으시면 되지 또 나한테 가서.
0: 자,
1: 여기는 라이브인데 이 말 저 말 다 들으시라고.
0: 자, 그러면은 네. 자, 이제 장태희 씨도 라이브 한 곡 하셔야 되잖아.
1: 아, 그래요. 예.
0: 장태희 씨 노래 뭐 있더라?
1: 아, 제가 최근에 현역강 나와가지고 도련님이 네. 좀 많이 이슈가 됐더라고요.
0: 어떤 곡이죠?
1: 도련님, 그 문여주 선배님 도련님이란 노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가서 불렀는데.
0: 아, 현역강에.
1: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0: 거기 내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로서는 뭐 이렇게.
1: 그때 치고
0: 의상을 뭐 많이 입었다며, 그때?
1: 제가 그 의상에 돈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몇 년 만에 나가는 방송이어서.
0: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입고. 네. 금빛 드레스도 입고.
1: 뭐 저 하면.
0: 뭐 한복도 입고.
1: 어, 저 하면은 한복. 드레스 많이 유명하고 골드 색깔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골드 의상 입고 그게 영국 왕세자비가 입은 드레스래요.
0: 와, 그거를 그래요?
1: 아유 그거 이제 해갖고 어떻게 시집갈 돈 깨가지고 의상에 투자를 했지요 제가요.
2: 돈 한복을 거기... 한복을 입었었을 때는 이 장희빈 분위기가 나.
1: 아니 왜 다 그 얘기 하더라고.
0: 장희빈?
1: 장독수 네. 장희빈 뭐 이런 얘기.
2: 기가 좀 세거든요.
1: 매력적이다는 얘기죠.
2: 그렇죠. 좋은 거죠. 좋은 뜻이에요. 아,
1: 여성미가 있다.
2: 그렇죠.
0: 장희빈 그러면 좀 불운의 그 여인
1: 아니요.
0: 아닙니까?
1: 동양적이고 한편에 동양화 같다. 뭐 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네. 사극은 여기까지 찍고
1: 그래요, 그래요.
0: 장태희 씨 그러면 예, 도련님 이 노래 저기 와서 네. 좀 준비
1: 제가 멘트를
0: 주시고.
1: 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주시면 돼요.
0: 그래요. 네. 자 멘트를 뭐라고 할 건데요.
1: 그 있어 지금 했다. 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0: 문현주 씨의 노래 도련님. 네.

0: 이 노래를 지금부터 장태희 씨, 이 현역강에서 이 노래 했다 이거죠?
1: 네. 네.
0: 자, 시작.
1: 아직,
0: 듣게.
1: 아직
0: 안 해요?
1: 멘트 먼저 하고.
0: 멘트를 먼저 한다고요? 아.
1: 한양가신 도련님, 와 이래 소식이 없어, 예. 안 오실 거라, 예. 팥 뜨고 있어. 향단이 기다립니다.
0: 상당히요? 저기 저 남원 쪽인데 부산에 있으셨나 봐요?

0: 최고야.
1: 그렇지. 아, 풍부한 성량으로 도련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련님이 노래를 MBN 협력가왕 때 그때 라이브로 불렀다 이거죠?
2: 그렇죠. 이거.
1: 어. 그래서 성적이 그때 어땠어요? 아, 거기 출연해가지고
2: 저기 뭐고 성적은 네.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1: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가 그러면? 아니 저기 올림픽 같은가 그러면?
2: 아니 저기 거기 대단한 아들 다 나가서 하는데 껴준 것도 대단하죠. 제가 5년 만에 무대 처음 쓴 거예요 그게. 야, 다른 일 하다가
3: 장태 씨가 이렇게 아, 이 정도 실력이면 안 될 수가 없는.
2: 아 그래가지고 저거 뭐고 거기 이제 그 관중에서 뽑아줬죠 저를 국민 반정단에서 저를
1: 뭐라고
2: 뽑아줬죠.
1: 뭘로 뽑았어?
2: 장태희 살려라.
1: 아 그래서. 예선 통과했어요?
2: 그래서 올라갔죠.
1: 그래서 최종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 못 봐가지고.
2: 10위 안에 들었나? 기억이 잘 안 나.
1: 탑 10에 들었어요?
2: 아우 자꾸 그거 물어봤어. 아니 그게 뭐 경연이기도 하지만 솔직한 말로 제 입장에서 예능이기도 했습니다.
3: 네. 아니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노래 딱 들어보고요. 사실은 선생님 옆에 그 김태현이가 있었잖아요.
1: 네, 김태발이.
3: 김태현이가 안 보일만 한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1: 아, 보조 MC 잘한다는 얘기야.
2: 아, 그래요? 아. 사실 뭐 보조 사이즈는 아니죠, 제가요.
3: 보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1: 보조냐, 메인은 그, 저, 어떤, 뭐, 체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2: 그래도 저는 네. 우리 저 1구 선배님 옆에 장태를 앉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아. 우리 1구님이 만약에 명품으로 치면은 뭐, 어떤 명품이면 저도 명품 대열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1: 여기 하여튼 네. 이 도련님 이 노래가 문현주 씨가 네. 2017년에 발매한 트로트 곡이래.
2: 그래요? 네네.
1: 조선시대 이도령하고 춘향이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향단이가 신분을 뛰어넘어서
2: 네네. 네?
1: 춘향이가 아니라 향단이가.
2: 네네.
1: 그죠?
2: 제가 향단이라고. 네.
1: 신분을 뛰어넘어 도련님을 짝사랑하는.
3: 아, 저는 네. 저 현주 누나가 노래했을 때보다 더 매력적으로.
2: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도련님들이 이제 들썩들썩 했다 하더라고요. 네,
1: 그렇습니까?
2: 네, 그래서 네. 올해 한번 전국의 도련님 한번 모아보려고 12월 5일에 팬미팅을 하거든요.
1: 누가 장태희 씨요?
2: 네네, 처음으로.
1: 팬미팅 그러면 콘서트를 할 거예요?
2: 지금 그건 이제 논의 중인데 네. 일단 12월 5일로 확정은 했어요.
1: 12월 5일까 뭐를 할 거예요? 미팅을 하는 거예요?
2: 팬미팅에서 노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1: 어디서 할 건데요?
2: 지금 서울 근처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3: 아, 그럼 저도.
2: 인원수만 모으고 있어요.
3: 아, 저도 저기. 먼저. 게스트로 한 번.
2: 아, 선배님. 네. 감사하죠, 아니면 저는.
3: 향단이 찾아서 가야죠. 아,
2: 나 솔직히 맨 처음 이 노래할 때, 어디 봐서 내가 향단인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
3: 네, 네. 아, 잘 어울리세요.
1: 좋습니다. 네. 팬미팅에 할지 이 노래 한번 불러봐요. 한복 입고서. 제가 향단이에요. 이러면서.
2: 네. 도련이 오시려고요.
1: 아니, 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2: 아, 등근호.
1: 자, 장태희 씨, 오늘 문자 좀 또 소개 좀 네. 해주십시오. 뜨거워 아, 문자 반응.
2: 5186님 노래 참 잘하네요. 6469님
1: 처져 아, 텀을 두면서 아무 하지 말고
2: 이분이 도련님 부르셨구나 아주 좋네요. 네. 원곡 어? 가수는 문전주 씨.
1: 아, 그건 제가 읽은
2: 7232님 태은이야 이니 왔대.
1: 이니가 여동생인가요?
2: 우리 저기 팬카페 친구 같아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지금 애기 엄마 됐다 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어디건노.
1: 아니 그러니까 팬은 애기 엄마가 됐는데 정작 태희 씨는 어떻게 됐어요?
2: 저는 이제 만인의 연인이니까. 아. 뭐 아깝지 않아요?
1: 알았습니다.
2: 집안의 등불로만 살기에는.
1: 또 다른 네. 문자.
2: 7200님 장태희 씨 앙탈이 듣기 좋네요. 노래도 앙탈만큼 좋네요. 노래하기 전에 주문도 많네요. 무대 매너도 세련됐고요. 팬이에요. 사랑해요. 장태희 가수님.
1: 네, 아유 좋으시겠어요. 장태희 씨.
2: 또 숨 쉬고. 이니. 한국의 비너스입니다.
1: 아, 이거 좋습니다. 예. 제 장태희 씨가 이제 웬만한 사회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1: 이게 저니까 좀 단련이 돼서 이렇게 옆에서.
3: 그러면 아직
1: 제가...
3: 결혼은 안 하신 거죠?
2: 안 한 거죠.
3: 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분들이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요즘 외국 남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1: 외국 남자라면 어느 나라?
2: 아, 몰라요. 창피하게 자꾸 물어봐요.
1: 장태 씨가 창피한 것도 있어?
2: 아, 남자 얘기하니까 창피하잖아요.
1: 얼굴 빨개졌네. 야, 장태 씨가 얼굴이 빨개졌다가 다 있네?
2: 이렇게 생겨서 네. 이 마음에 소녀가 있어요.
3: 아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노래하실 때 아까 저 처음에 그 피어링 탁 들어가는데.
2: 네.
3: 야, 다른 모습이 보여요.
2: 아, 쑥스럽네요. 네,
1: 여기
2: 네.
1: 허성 씨, 괜히 저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장태 씨한테 못 당해요. 자, 그 본업에만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자, 허성 씨.
2: 네.
1: 자, 이번에 또 어떤 노래 들려줄 거예요?
3: 저는 이제 데뷔곡인데요.
1: 네? 야,
3: 데뷔곡이에요. 이게
1: 데뷔곡?
3: 노래가.
1: 데뷔곡?
3: 네. 야라는 노래.
1: 야?
3: 네. 이 제목 때문에
1: 야 잘할 때 야?
3: 네, 여기서는 야가 건방진 야가 아니라 부탁하는 야. 어, 야. 내가 잘해줄게 가지마 하는 어떤
1: 그러면은 장태 씨가 그거 잘하겠다. 야 한번 해봐.
2: 야.
1: 이런 거 이렇게? 야 이런 거.
2: 야 허송. 네. 야.
3: 아, 빠져드네.
1: 아, 이제 기대가 됩니다. 허송 씨의 데뷔곡이었습니다. 허송이 부릅니다. 야.
2: 야.
1: 박수. 야.

0: 네, 허상 씨 야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목이 메이셨나봐. 마른 기침도 좀 하시고. 예. 이 곡으로 데뷔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몇 년도예요, 데뷔가?
1: 지금 12년 됐습니다.
0: 12년 됐고. 네네. 그러면은 2026년에서 12년이면 2014년에 데뷔를 하셨구나.
1: 네, 그렇죠. 네.
0: 그 전까지는 이제.
1: 그 전에도 다른 노래가 있었는데, 네. 방송은 이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체성은 뭐예요? 그, 저, 이 골퍼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가수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1: 가수가 먼저 시작이 됐죠.
0: 가수고.
1: 네, 예.
0: 원래 그러다가 가수 골프 생활... 쪽으로 전향을 했던 겁니까?
1: 네, 가요제 옛날에는 가수 등용문이었던 가요제들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입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데뷔를 86년도에 제가 했어요.
2: 아, 86년.
1: 네네. 그렇게 86년대. 오래 세월을 이제 라이브 없어도 많이 하고 이제 예. 생활을 하다가 골프는 이제 그 행사 주로 이제 행사가 예. 골프 행사들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만나면서 이제 그냥 이름이 또 허성이라 허성 세월 보내면 안 돼서. 제가 강원도로 내려가서 훈련을 해가지고 3년 훈련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아,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하고
0: KPGA를 통과하셨다.
1: 그렇죠.
0: 4년 만에?
1: 이제 그 전에도 연예인 중에서는 뭐 최고로 잘 친다 소리 들었는데 예. 예, 프로 이제 준비할 때는 또 그렇게 일반인처럼 하면 안 돼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1480명 중에서 제가 4등으로
0: 아, 예, 낙타 바늘구멍 통과감이죠. 네. 장태식 골프 좀 칩니까?
2: 저도 치긴 치는데 네. 요즘 안 나간 지 몇 년 됐죠.
1: 네. 네, 이제 비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채가 남자체예요.
1: 그러니까
2: 제 씨가 예. 남자체.
0: 아, 워낙 예. 신장이 좀 이끌으니까.
2: 그리고 여자체는 안
1: 했어야 돼요. 처음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돼요.
0: 파워가 있으실 것 네네. 같아요. 예. 하여튼 허성 씨가 처음에 이제 가수로 하다가 골프장에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많이 가서 네네. 보다 보니까 프로골프도 해볼 만하다. 그게 도전을
1: 보통
0: 했다.
1: 이제 프로골프로 이제 가기 전에 행사를 뭐 골프 행사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김범룡, 진심원, 김혜연 뭐 이런 가수들이 이제 1순위가 돼요. 그리고 개그맨들이 MC하고 네. 또 해외도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골프 이제 소문이 났었는데 네. 이제 프로를 되겠다는 건 이제 코로나

0: 때문에 저도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내려온 거죠.
1: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가수들 활동 무대가 이제 좁아지고 그러니까.
0: 네, 그때는 5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아무 활동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1: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프로골퍼가 되겠다고 하신 거네.
0: 네네. 체계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체계적으로 하루 종일 운동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 아주 되게 힘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00명 중에
0: 1486명 중에서 4등.
1: 4등. 예.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저 상금이 걸린 그 프로대회도 많이 나갔습니까?
0: 네. 예, 지금 시니어대 투어대회 나가고 있습니다.
1: 현재도 하고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최고 입상은?
0: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태국에 예. 타이 PGA 대회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태국에서 훈련할 때인데 그때 이제 프로 되고 나서 그 대회를 참석을 해서 2등을 했습니다.
1: 몇 년 전에?
0: 예, 예. 막생이라는 그 통차이 자이디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1: 그 사람 유명한 그 프로골퍼인데 남자. 네네. 네.
0: 거기서 이제 시니어대에 제가 참석을 해서 2위 했습니다. 2위.
1: 통차이 자이디라고 키 작은 그 까무잡잡한 예. 태국 선수, 남자 선수 얘기하는 거죠?
0: 예, 그렇죠.
1: 그 태국의 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회 참석해서 이렇게 시합 때는 제가 상을 못 받아보고요.
1: 네.
0: 상위권에는 지금 진출했었죠.
1: 그러셨구나. 네네. 상금까지는 못 받았어도 탑10 안에는 들어섰고.
0: 한번 들었었어요.
1: 아유, 네. 대단한 거죠. 오늘 저기 장태 씨가 좀 입이 근질근질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게스트는 사실 허송 씨란
2: 그러니까
1: 말이야.
2: 그러니까 주인공 받쳐드려야죠.
1: 그래서 장태 씨는 보조 MC라서.
2: 네. 나 장태희 허리케인 라디오 만든다.
1: 나중에 게스트로 출연하면 제가 많은 걸 물어볼게.
2: 알겠어요.
1: 근데 저 허송 씨가 네. 데뷔 전에 원래 또 미사리 스타였던 거로 장태희 씨 미사리 알죠?
2: 저 미사리 잘 몰라요.
1: 아 미사리 몰라요?
2: 그 시대 때가 아닌가 봐요.
1: 미사리하고 송사리에는 그 구분이 됩니까?
2: 송사리도 있어요.
1: 아니, 송사리.
0: 미사리는 우리 여기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에 있는
2: 네, 그건 그 하남시
0: 라이브 업소 명소고
1: 라이브
0: 부산에도 있잖아요.
1: 라이브 업소에서 부산에
0: 라이브 네, 라이브 업소 하는
2: 잘 몰라요. 아까 86년도 데뷔를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장태 씨 모를 수가 있어요.
2: 83년생이라서 네.
0: 금수저였구나.
1: 하여튼 저 미사리에서 라이브 가수들 그때 완전 스타였다고 그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0: 네, 그때가
1: 몇 년도입니까? 한참 전성기
0: 지금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그 라이브 업소 하면 그러면 뭐 최성수, 박강성, 또 허송. 지금 얘기하지만 저 땡벌 부른 우리 강진형님이랑 김용림 씨 의사 선생님 할 때 그때는 트로트 쪽에 라이브 업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 라이브 할 때는 뭐 팝도 불러야 되고 락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중가요도 불러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라이브에 진짜 황제 소리 듣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한 업소당 제가 1200만 원씩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6군데를 뛸 정도로.
1: 월? 예. 월 1200씩?
0: 예. 월 25번 도장을 찍으면 1200. 개. 예. 그때는 이제 저를 따라오는 그 아줌마들이 이제 쫙.
2: 아니 그때 가수 송창식 님이 네. 그 재능을 알아보시고 나훈아의 버금가는 뮤지션이라고 언급을 네, 하셨대요.
0: 그때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라이브 업소 송창식 선생님과 네네. 같은 업소에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9시 제가 10시에 노래를 했는데 사람이 그냥 꽉꽉 찼는데 그게 송창식 선생님 때문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줄 알았어요. 업주도.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있었어요. 빠졌더니 사람이 텅 빈 거야.
1: 오~
0: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 말씀을
1: 업소 주시고. 사장님께서 아 허송의 진가를 그때 알아본 거다.
0: 네, 이제 송창식 선생님도 네. 아 선생님 때문에 많이 지금 사람들이 줄 서고 밖에 나가서 진짜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네. 버스 지금도 버스들 스타들이 많이 다니죠.
1: 네.
0: 그 버스를 저는 전국에서 저를 보려고 버스를 대절하고
1: 알았어요.
0: 오고 있어요.
1: 뭐 다 지나간 얘기라.
2: 아니 그럼 1200씩 6군데면 한 달에 7천이 넘는 금액인데 그 돈 지금 잘 못 익혀두셨어요.
0: 다 여기저기 없어졌어요.
2: 제로베이스 만드셨구나.
1: 네. 3348님께

0: 8부작을 이어서 나갈 정도로 와, 그래서 그랬습니까? 처음에 8부작이 나가고 아유, 2년 있다가 또 그네들의 삶이 궁금하다 해서 또 5부작이 또 나왔죠.
1: 우리 허성 선배님은 몸도 운동해서 많이 단련이 되신 분이지만 참 마음도 마음의 근육도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제 노래 한번 듣고 네. 갈게요.
2: 여보세요. 그건 내가 소개하는 거지.
1: 나 본인이. 급하다고요.
2: 아니, 내가 소개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자, 그러면 네. 장태희 씨 이제 노래도 한 곡 들어봐야죠.
1: 네네.
2: 장태희 씨 노래하면 뭐 옛날에 여기 풍금 씨하고 할 때 했던 노래가 그거 아니야?
1: 고향 오빠.
2: 고향 오빠.
1: 고향이 타양이 되고.
2: 오빠야, 오빠야. 네. 그렇게 하던 거. 어떻게 내가 들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1: 저기 소개하는 멘트가 있어. 좀 기다려보세요. 네, 네. 고향이 타양이 되고, 타양이 고향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고향의 흙 냄새, 고향의 바다 냄새. 우리 저 계신 분들 전부 다 고향 오빠, 고향 언니, 고향 동생, 고향 친구.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 들으시면 됩니다.
2: 어떻게 네. 하는 거지? 앞에? 오빠야 할 때?
1: 오빠야.
2: 오빠야.
1: 예. 오빠야.
2: 이거 라이브로 할래요? 아니면 저 뭐 CD를 틀을까? 뭘로?
1: 아니 나 지금 얼굴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자신감 떨어졌어. 그냥 그래서. AR로 틀읍시다.
2: 아 그래? 네. 그러면 저 CD로 좀 틀어달래.
1: 네네.
2: 자 그러면 장태희 씨 노래 네. 고향 오빠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0: 이렇게 숫자에 그거 다 그냥요. 네. 내가 봤을 때 그게 100% 아닙니다.
1: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2: 이 노래가 왜 안 떴나 모르겠네.
0: 내 눈앞에 있는 장태희가 최고고 네. 그냥 그런 겁니다.
1: 네. 자, 하여튼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거네.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네. 기타 치던 저 고향 오빠가 있었는데 네, 네. 이 오빠가 그냥 기타하고 그냥 사라져버렸네. 예? 어떻게 그래? 고향 오빠.
0: 아니, 기타도 잘 치고 하모니카 잘 불고 기술이 아주 많은 오빠죠.
1: 어, 근데 어디 갔어?
0: 그냥 그래? 그 고향 오빠는 고향 오빠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
1: 네. 그래요?
0: 네. 도망간 게 아니고 그 고향에 산대요. 면장 이장 다 하고 지역 유지로 산답니다. 네.
1: 면장 이장을 다 한다고?
0: 다 하고 막 그냥 정치를 한답니다.
1: 여보세요. 고향에서. 이장이 높아요? 면장이 높아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일곱빠.
1: 면장이 훨씬 높은 거지.
0: 일곱빠.
1: 예, 네,
0: 참. 허성 오빠, 일곱빠랑 함께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1: 자, 요 멘트 좀 해서.
0: 뭐야?
1: 예, 네. 또 써놓은 거.
0: 광고 듣겠습니다.
1: 그렇지. 아, 좋습니다.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싱싱한 일부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점심 먹고 디저트쇼. 오늘 가요계 골프 전설로 소문이 자자한 가수 허송씨 그리고 부산 아가씨 장태희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와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인사 좀 해주세요.
2: 네, 아, 다시 뭐 찾아뵙니까 너무 좋고요. 네. 다시 한번 이 우리 최일구의 허리케인이 아주 만수만장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 됐었습니다.
1: 알았어요. 네. 장태희 씨도.
3: 아, 저 오랜만에 우리 저 친정 같은 방송 오면서 네. 우리 이제 일구 선배님 혹시 좀 더 늙었으면 어떡하나 긴장했는데 얼굴이 저보다 젊으세요.
1: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 다.
3: 한판하니 네. 좋네요. 네.
1: 자, 오늘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고 오늘 끝곡은 허송 씨 노래를 듣겠대요.
3: 좋아요.
1: 어울리지 않아요?
2: 예, 제가 작사 작곡한
1: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허송의 어울리지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이
2: 이번에도 숨졌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대부분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더 늘었습니다. 아직 작업이 계속되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늘면서 저 반포대교 사이로도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청담대교 부근 현재 하위 3개 차로가 차단되고 있어서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서부간선 도로는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오목교 진할 발안에서 화성휴게소와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Up and put on for me. Take off the yard. To the restricted in the upper of the best people. 출석 부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라디오 앞에 앉아 계신 분, 일하면서 몰래 듣고 계신 분, 운전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 분, 그리고 오늘도 실망하러 출석하신 분.
2: 사연은 잘 보내지 않지만 매주 듣고 계신 분, 볼륨은 켜놨지만 잠깐

0: 딴짓 중이신 분, 첫 곡만 듣고 슬쩍 나가실 분.
1: 출석부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옆에 표시 하나만 남기지만 그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저희도 처음에 생겼어요.
0: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이번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주시는 게 처음에는 신기했고 지금은 당연한 듯이 기다려집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던 분이 돌아오시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묻고 싶어지고요.
1: 그러니까 이 출석부에
0: 찾아와 주신 시간이 한 줄씩 함께 적혀있는 셈입니다.
1: 오늘도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
0: 계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답해주세요.
1: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0: 미미시스터즈입니다.
2: 더블디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첫 곡,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피처링 나얼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크미미.
2: 저는 자그미미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1: 잘
2: 보내셨나요?
1: 보내셨나요?
2: 한 주 쉬고 돌아오니까 평소보다 더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 들죠.
1: 맞아요.
2: 쉬고 온 사이에 저희 방송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 정말
2: 한 살.
1: 벌써 한 살이에요. 작년 9월 24일이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저희 정말 많이 떨었잖아요.
2: 그쵸.
1: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2: 벌써요?
1: 네. 가을, 겨울, 봄, 여름, 다시 가을까지 사계절을 여러분과 모두 함께 보냈습니다.
2: 와,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하면서도.
1: 맞아요.
2: 와, 시간이 참 이렇게 지나갔군요.
1: 네.
2: 첫 방송부터 빠짐없이 저희랑 함께 해주신 개근생도 계시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2: 중간에 저희를 발견해서 정근 중이신 분, 혹은 잠시 결석했다가 돌아오신 분, 오늘 처음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1: 네, 저희도 매주 이 스튜디오에 출석해서 네. 여러분과 이름과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갔는데요.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오늘의 테마는 바로 출석입니다.
2: 오늘은 조금 늦은 우리 자연사자의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 네.
2: 첫 방송 때 저희가 어떤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녹음본도 한번 들어보고요.
1: 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쌓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미미시스터즈가 직접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최초죠.
2: 선물.
1: 네.
2: 참여 방법과 선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1주년 특집인 만큼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네.
2: 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 네.
2: TBS 홈페이지 FM 온 에어에서 저희 미미시스터즈를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1: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함께해 주세요.
1: 네, 이제 1년 전에 우리 자연사자의 첫 방송을 열었던 바로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 방송의 제목이자 첫 방송의 첫 곡이었죠. 미미시스터즈의 우리 자연사자 듣고 올게요.

0: 지금부터 오늘만 문을 여는 특별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찍어온 출석 도장을 오늘 한자리에서 펼쳐볼게요. 우리 자연사자 1주년 특집 우자사 1주년 출석부.
1: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은 개근생, 거의 매주 만난 정근생, 한동안 결석했다가 오늘 다시 돌아온 복학생, 오늘 처음 오신 신입생까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0: 정확히 몇 번 출석했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둘도 개근생은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네, 오늘 와주셨다면 모두 출석입니다.
1: 잘 먹었어요.
0: 그럼 여러분의 출석상을 정하기 전에 진행자인 저희 성적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1: 일단 크미미님 장기 유럽 여행 이슈로 결석을 하신 적 있습니다.
0: 자그미미님도 중간중간 휴가 많이 다녀오셨어요. 또 얼마 전에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고요.
1: 네.
0: 그러니까 양심상 저희는 둘 다 정근입니다.
1: 아, 좋습니다.
0: 아, 솔직해야 돼요.
1: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0: 아, 그렇죠.
1: 무단 결근한 적도 없고요.
0: 네. 아. 저희, 그러면 안 되죠.
1: 그렇죠?
0: 저희는 방송 전에 만나서 꼭 그날의 대본을 한번 같이 읽고 생방송으로 출근을 함께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미 시스터즈는 정근상과 함께 무지각상을 주장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정근상과 함께 무지각상 주장하고 오늘 또 지난 1년이 어땠는지 한번 네, 수다를 떨어볼 예정인데요.
1: 좋습니다.
0: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 출석상을 한번 정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요. 나는 우자사 개근생이다. 아하. 바빠도 틈틈이 찾아온 정근생이다.
1: 아.
0: 한동안 결석했다가 오늘 다시 돌아왔다. 아니면 오늘이 첫 출석이다. 어떤 출석 기록이든 좋습니다.
1: 그냥 출석 기록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선물을 노리신다면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남았던 방송이나 사연, 점외추에서 크게 실망했던 메뉴, 두 미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0: TBS 앱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세 분을 네, 뽑아서 저희가 직접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1: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 문자가 많이 와서 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9771님 출첵이요.
0: 네, 오늘 테마가 출첵인 만큼 바로 1등으로 출첵해주셨네요. 9771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839님 역시 밖에서 듣는 걸 아시네요. 출첵입니다.
0: 0839님도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5212님 여기 출첵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새로운 이름.
1: 어서오세요.
0: 꽃마리님,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1: 2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0: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마리님.
1: 네. 5145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요리만한 게 없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생각나네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꼭 요리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한 가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출석합니다.
0: 잘 오셨습니다.
1: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 출석합니다.
0: 아,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1: 근데 그 이렇게 일상적인 네, 그러니까 매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일상을 지키는 게 진짜 제일
0: 맞아요,
1: 중요한 것 같아요.
0: 사실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일이
1: 그렇죠,
0: 좀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저희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일사원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네.
0: 소연이 아빠님께서 우리가 오래 머무는 자리가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길 희망하면서 오늘도 출석합니다.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소연이 아빠님. 거의 정근? 개근?
1: 거의 개근.
0: 개근이실 것 같아요.
1: 진짜.
0: 네.
1: 김초롱마니님 반갑습니다. 미미스터즈 저 왔어요. 매주 수요일만 바쁘게 살다 보니 출첵 못했어요.
0: 아이고.
1: 오늘 날씨만큼 완벽하게 함께 할게요. 100번, 1000번 가자. 떡 보내야 하나요?
0: 김초롱마니님께서 안 그래도 그 블로그에 댓글을 네, 달아주셨어요. 요즘 네, 바쁘셔가지고 출석 잘 못하셨다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늘 여기에 있고 떡은 마음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맛있게
0: 축하해
1: 먹고
0: 주셔서.
1: 있습니다. 냠냠냠.
0: 네, 감사해요.
1: 강님, 강주영님 출첵하겠습니다. 저도 첫 돌이니까 떡을 보내야 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4시의 발견 생일 축하합니다. TBS 4시의 발견 1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진짜. 또 저희 1주년 돌잔치가 또 돌잔치 다 와지네요.
1: 그러게요. 또 강주영님 오늘도 문자는 처음 뵙는데
0: 네.
1: 오늘도 100번, 1000번 함께 계속해 주세요.
0: 함께해 주세요.
1: 사사사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6265님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여주려나? 배고파요. 빨리 먹게 해주세요. 아,
0: 오늘은 조금 배를 더 고프게 해드린 다음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1: 좋습니다.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네.
0: 5242님께서 축하해요. 저는 9월에 액대 말려고 여기저기 아픈 거 광고하고 다녀와서 선물 받고 좀 풀게요. 오른 손가락 망가지지 얼굴 멍들고 속상해요. 아이고 아유. 선물 주세요. 큰 미미 작은 미미님.
1: 아 진짜 액땜 하셨네 9월에.
0: 아이고
1: 가을을 시작하시면서 네. 크게 액땜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올해는 아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502 집사님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주제에 맞게도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대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김처봉마니님, 약간 거만한 문자 보내셨어요. 최고 청취상도 받았던 저는 정근상인 듯요. 맞아요.
0: 좋아요.
1: 최고 청취상을 정근상. 받으셨었죠.
0: 예, 네. 맞아요. 최고 청취상.
1: 네. 자, 정근상까지 노리시는 네. 김처봉마니님 어서 오세요.
0: 5578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미미 시스터즈가 결석한 지난주에도 출석한 새내기입니다.
1: 아, 지난주에 와, 요거, 저희 절석했는데.
0: 세다, 세다. 지난주 노래 연속 듣기도 너무 좋았어요. 아, 5578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저희 노래도 정주행하고 오셨군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윤이 아빠님,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술을 천천히 씹어 삼켜봤습니다. 그 소소한 온기 덕분에 마음에도 한 줄기 여유가 빼꼼 고개를 드는 것 같네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잊지 말고 따뜻한 밥 꼭 챙겨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 오늘 또 상 한번 도전해 보셔야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출석상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오일사원님 묵은 쌀 대신 햅쌀로 밥을 짓고 햇밤이나 은행을 넣어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처럼 윤기와 온기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따뜻한 축하 문자 그리고 가을에 네. 어울리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오늘의 테마는 출석입니다.
1: 출석.
0: 네, 그냥 출석 기록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1: 네,
0: 네 본인은 뭐 우자사 개근생이다 아니면 정근생이다 아니면 결석했다가 오늘 다시 온 복학생이다 첫 출석상 상 주세요.
1: 뭐 네, 주세요.
0: 어떤 출석 기록이든 좋고요.
1: 네.
0: 선물을 노리신다면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죠.
1: 네.
0: 네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남았던 방송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들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네.
0: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세 분을 뽑아서 저희가 직접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가요?
1: 세 분 모두에게
0: 네.
1: 저희 미미 시스터즈가 쓴 에세이
0: 오,
1: 미안하지만 미친 건 아니에요.
0: 네.
1: 제목이 좀 약간 파격적이죠?
0: 그렇죠.
1: 미안하지만 미친 건 아니에요. 한 권과
0: 네.
1: 또 미미 시스터즈 일러스트가 예쁘게 들어간 우리 수다 떨자 안경 닦기 두 종 세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여기에 미미 시스터즈의 노래 제목 우리 자연사하자 우리 수다 떨자 우리 다해 먹자가 예쁘게 자수로 새겨진 수건 3종 세트 수건 3종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거 한 방에. 다 드린다는.
0: 네, 그럼요. 세 분에게 이걸 모조리 드립니다.
1: 책 한 권, 안경 닦이 두 장, 수건 세 장. 세 분 모두 똑같이 푸짐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미 시스터즈가 특별히 준비한 우자사 돌잔치 선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출석상과 지난 1년간 들었던 방송에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 미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엄청 많았고 어. 사진도 때때로 보내주셨잖아요. 아, 네. 저희가 방송으로만 만났는데도 이제 서로의 일상도 조금씩 알게 됐더라고요.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뭘 드셨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을 때가 있어요. 이제 1년인데. 어.

0: 맞아요. 처음에는 아 오늘도 출첵합니다라는 네. 문자 한 통만 보내주셔도 신기했어요 너무.
1: 그렇죠.
0: 근데 저번 주에 오신 분이 이번 주에 또 오시고 다음 주에도 또 와주시는 또 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게 매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정이 퍽 든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1: 이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0: 그렇죠. 롱런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1: 그렇다면 1년 전 저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작년 9월 24일 첫 방송의 녹음본을 꺼내봤습니다. 오글오글 할 것 같아. 지금과 저희의 목소리가 얼마나 1년 전에 달랐는지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0: 두근두근.
2: 그렇습니다. 시작은 완벽할 필요도 멋질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어색해도 그 자체로 시작이니까요.
3: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근두근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은 이 시간.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4: 미니시스터즈입니다.
0: 어우, 아, 오글거려. 어우, 되게 떨림이 느껴지네요. 첫
1: 맞아요,
0: 방송에
1: 맞아요.
0: 그 긴장과 떨림이 느껴집니다.
1: 좀 느리네, 그리고.
0: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또박또박 와, 발음을 하려고.
1: 맞아요.
0: 아, 저희도 지금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1: 아, 맞아요.
0: 오늘 좀 발음에 신경 쓰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네.
1: 이게 마지막에 저희는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0: 시스터즈입니다.
1: 입니다.
0: 아, 전 첫 방송 때 대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랬죠.
0: 맞아. 초반에는 진짜 발음을 조금만 씹거나 실수하면 집에 돌아온 애네 택시에서 이제
1: 맞아, 맞아.
0: 나 오늘 여기 틀렸어. 나 여기 방송 이상했어.
1: 우리 이러면서. 오늘 총체적 난국이었지 않니?
0: 맞아. 이런 막 반성하고 그날 밤에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1: 진짜로.
0: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발음을 씹어도 실수 연발해도 심지어 약간 가끔 비속어를 쓸 때도 있었어. 아 그러면 이럴 때 이게 생방송의 묘미지 하면서 이제 껄껄 넘어가는 능글미가 장착되었습니다.
1: 아 초심 잃지 맙시다.
0: 그렇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애드립도 굉장히 많이 하긴 해요.
0: 아 대본에 없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됐습니다.
1: 네.
0: 많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1: 맞아요.
0: 1년 동안 미미가 참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아, 그, 첫 방송 때.
0: 네.
1: 작은미미가, 아, 저 뜬금없는 할지도 몰라요. 이럴 때 제가 네. 가끔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랬거든요.
0: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 맞아요. 전 첫 방송인데도 네. 청취자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0: 아, 맞습니다.
1: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와서 놀랐고, 정말 정말 감사했는데요. 그리고 첫날, 저희가 네. 정한 방송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네, 시작이었습니다.
0: 아, 시작.
1: 네, 그런 의미에서요. 네. 오늘 첫 방송의 테마를 정해봤어요.
0: 오, 뭔가요?
1: 첫 방송의 테마는 네.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들, 느낌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일상 이야기도 좋고요. 엄청 떨고 있는 저희에게 응원 문자, 놀림 문자도 환영합니다.
0: 아, 그때는 응원 문자, 놀림 문자 보내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뭐 놀림을 넘어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실망을 표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추천하는 메뉴를 다 좋아해 주셨는데요.
0: 맞아.
1: 근데 점점 각자 취향이 생기고 본인 취향을 주장하시더니
0: 그러더니 이제는?
1: 이제는 실망까지 하시더라고요.
0: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라는 문자 받았을 때 어떡하지? 싶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오늘도 실망하러 출석 이제 애정 표현이시구나.
0: 그치.
1: 아, 저희와 그만큼 친해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실망도 매주 다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묘하게
1: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네네. 지난해 12월 31일 시상식이에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상장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0: 아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아 저는 특정한 한 해보다는 여러분께서 계속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얼굴을 보는 게 아닌데 얼굴을 제가 방금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1: 그러게요. 본 것 같은
0: 거죠.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1: 네.
0: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사연 속에서 가족과 일상까지 조금씩 알게 되는 그 과정이
1: 네.
0: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첫날에는 문자가 많이 오는 것만으로도 놀랐는데
0: 네.
1: 지금은 문자가 안 오고 있어요.
0: 아~
1: 사실 저희가 오늘 세 분께 푸짐한 네. 선물을 준비했는데 별로 탐이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0: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네. 남겨주셨던 문자도 한번
1: 네.
0: 첫 방송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5389님께서도 와 저도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우리 함께 롱런해요.
1: 와 첫 출근.
0: 첫 출근.
1: 저희도 첫 출근.
0: TBS 첫 출근입니다.
1: 와.

0: 엄마 우리 함께 다 해먹읍시다. 롱런
1: 네.
0: 하면서.
1: 네.
0: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1: 네. 5389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0: 네. 오늘 우리 함께 롱런해요. 첫 방송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네요.
1: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희가 5389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5389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함께 롱런해서 네. 1주년을 왔습니다.
0: 진짜.
1: 그날 첫 출근이셨다고 하셨는데
0: 네.
1: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0: 첫 방송의 시작이 오늘의 출석으로 이어졌네요. 그렇죠?
1: 네,
0: 그동안
1: 맞아요.
0: 정말 많은 출석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또 소개해 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3117님 제 맘속에 미미 시스터즈들이 늘 개근인 것이에요. 아
1: 3117님은 개근이실까요? 궁금합니다.
0: 너무 좋다.
1: 네, 매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6932님이,
0: 네.
1: 갑자기,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0: 부.
1: 부산에 북항이 때문에 난리 났대요.
0: 캉.
1: 캉이 보러 가고 싶네요. 소원 빌면.
0: 이.
1: 이루어지려나? 출첵합니다. 닉네임이 북항이신.
0: 요즘 북항이. 북항이 상어. 이제 부산 앞바다에.
1: 상어 이름이 북항이군요.
0: 네, 북항이 때문에 부산에
1: 제가 소식이 늦었네요. 그렇군요.
0: 그래서 빨리 너 바다로 돌아와라고 했는데.
1: 네.
0: 북한이가 자꾸 돌아온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분들께.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북한이가 아주 북한이가 또 여러 마리라고 하는데.
1: 그래요?
0: 한 마리인가? 아무튼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려나? 출제 감사드립니다.
1: 네, 이루어진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0: 네.
1: 김처봉만이님께서 다 필요 없고 저녁 메뉴요. 가을 꽃게? 지금 김처봉만이님은 저희를 거의 미식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다 필요 없고 이 말이 너무 웃겨.
1: 네. 그래서 저희 오늘 1주년 생일인데 다 필요 네. 없으면 안 되죠, 김처봉만이님.
0: 가을 꽃게 과연 가을 꽃게일까요?
1: 아닐까요?
0: 아닐까요?
1: 네, 오늘 또 특별한 메뉴 준비했으니까
0: 네.
1: 기대해 주세요.
0: 9883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 소연님 네.
0: 듬뿍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1: 오늘 사랑합니다가 위안이 많이 오네요, 여러분.
0: 그러네요.
1: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추석 음식 배틀을 듣고 실망을 했죠. 이때가 프로 실망너 탄생이었죠. 와,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는구나.
0: 내가 이때부터 실망을 했다.
1: 추석 음식이 뭐였지?
0: 작년 추석 음식이었나 봐요. 그렇죠?
1: 그렇죠. 아마 남은 추석 음식으로 뭔가를 해먹는 메뉴였던 것 같은데.
0: 찌개 끓여 먹고 했던 그런 것 같은데.
1: 그때 실망 안 시켜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소연이 아빠님.
0: 굉장히 일찍부터 저희가 실망을 드렸거든요.
1: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실망하실지.
0: 네. 두고 봅시다.
1: 네.
0: 김소범 아님님께서 저는 좋은 기억들 뿐이네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혼자 축하하면서 떡 사 먹으렵니다. 저 최고 청취자상 받음요. 계속 자랑하셔.
1: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18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해서 운전함에 들어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1주년이라는 말씀에 축하를 안 할 수 없어서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냅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문자는 못 보냈지만 매일 청취하며 응원하고 있어요. 앞으로 10주년, 20주년을 축하하는 날이 꼭 오기를 응원합니다. 와, 너무 감동입니다.
0: 감동이다.
1: 진짜.
0: 1918님.
1: 와, 차를 세우시고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대부분 기억하는데
1: 네.
0: 바쁘시고 일을 하시느라고
1: 그쵸, 그쵸.
0: 못 보내주시는 분들의
1: 맞아요.
0: 마음을 이제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1: 맞아요.
0: 네.
1: 늘 물론 보내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렇게 네. 오늘 알게 된 거잖아요. 1918님 같은
0: 네.
1: 경우에.
0: 너무 힘이 납니다.
1: 늘 운전 조심하시고요.
0: 네.
1: 오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파리사인님. 처음은 모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40대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1: 네.
0: 방송 잘 되시길 바라고 라디오 틀자 말자 우리 자연사 하자 노래 듣고 신기해서 청취 중입니다. 미미 시스터즈 화이팅!
1: 오늘 8241님은 신입생이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네. 신입생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8241님
0: 네.
1: 반갑습니다.
0: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1: 네.
0: 오늘 저희 방송을 처음 접하셨군요.
1: 네.
0: 잘 오셨습니다.
1: 잘 오셨습니다.
0: 네.
1: 오늘 또 1주년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 네.
1: 오늘 보내주신 모든 출석 문자에 감사드리면서
0: 네.
1: 음악을 한 곡 드릴 건데요.
0: 네.
1: 음악 듣는 동안에도 문자는 열려 있습니다.
0: 네.
1: 네. TBS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샵 0951로 문자, 유료 문자.
0: 네.
1: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네. 단문 50원입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요.

0: 여러분은 TBS FM 우리 자연사자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김목일의 한결같은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0: 네. 이 지금부터 선물 발표하고 나서 네. 여러분의 대실망 코너 늘 오늘도 실망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실망 코너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네. 오늘의 출석상 1주년을 맞은 출석상 받으실 세 분을 선정하려고 하다가
3: 네.
0: 아, 너무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3: 저희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0: 네. 지금부터 네. 잘 들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수상자.
3: 첫 번째 수상자는
0: 두구두구두구
3: 김처복만이 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3: 와, 저희의 최고 청취자상을 이미 수상한 바 있으신.
0: 네, 작년 연말에 스스로 네, 네 수상을 하셨죠.
3: 그렇죠. 김처복만이 님 매주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 또 개근상 정근상 네.
0: 정근상 네. 네,
3: 받으시게 됐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 네.
0: 매주 거의 매주 출석을 하신 것 같아요.
3: 네.
0: 개근인지 정근인지는 본인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1주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큰 밈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3: 오.
0: 네, 저희 방송에 실망 밈을 만들어주신
3: 실망.
0: 소연이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3: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상자님은 1918님이십니다.
0: 네.
3: 오늘 신입생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또 운전 조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저희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918님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또 마지막이죠?
0: 네, 마지막으로 저희 네. 1주년을 맞아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시고 스스로 출석상을 주신 강주영님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네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0: 네, 당첨되신 네 분 모두에게 선물로 미미 시스터즈가 쓴 에세이 책 미안하지만 미친 건 아니에요 한 권과 안경 닦기 두 종 수건 3종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성함과 연락처 선물 받으실 주소는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3: 네.
0: 샵 0951입니다. 오늘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천천히 하지만 꼭 잊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3: 아, 출석하신 분들께 선물도 드렸으니 이제 네. 식사를 대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코너죠.
3: 네.
0: 선물은 네 분께만 보내드리지만 잔치상은 오늘 출석하신 모든 분의 몫입니다.
3: 그래서 오늘 점외추는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접하고 싶은 메뉴로 준비드렸습니다.
0: 네, 우리 자연사자의 1주년 잔치상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지금부터 푸짐하게 차려보겠습니다.
3: 우! 우!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오늘은 1주년을 맞이하여 점외추에도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메뉴를 데려왔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두 미미가 직접 대접하고 싶은 한상인데요. 오늘의 대결은 바로 우자사
0: 1석하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제대로 대접받으실 준비해 주시고요. 우자사 1주년 잔치상 배틀 지금 바로 우자사 1주년 잔치상 배틀. 오늘 저의 선택은 잔치집 갈비탕 한상. 저는 뷔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잔치집이면 갈비탕이죠. 우리가 1년 동안 매주 만났는데 이런 날 또 갈비탕 한 그릇만 달랑 놓을 수는 없잖아요.
1: 아, 섭하지.
0: 그럼요. 먼저 자리에 앉으면 작은 그릇에 전복죽이 나옵니다. 전복도 들어있어요. 아주 실한 놈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죽으로 일단은 빈속을 편안하게 열어주고요. 상 한가운데에는 윤기가 반짝이는 궁중잡채가 놓여 있습니다.
1: 오, 보통 잡채도 아니야. 궁중잡채.
0: 특별해요. 탱글한 당면에 버섯과 채소, 고기가 넉넉히 들어가 있어서 젓가락으로 한번 집으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새콤하고 매콤한 홍어무침 놓겠습니다. 한 음식 사이에 입맛을 다시 확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잔치상에 전이 또 빠질 수가 없죠.
1: 봅시다.
0: 네, 전 저 조금씩 주는 거 너무 싫어요. 많이 드릴 거예요.
1: 많이.
0: 동그랑땡, 깻잎전, 동태전, 육전까지. 아, 이게 다 맛있는 전이잖아요. 그 엄선한 네 가지를 한 접시에 넉넉하게 담겠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세워 먹는 그런 접시 아니고요.
1: 아, 네.
0: 좋아하는 전 눈치 보지 말고 두 개, 세 개 집어도 되는 푸짐한 모듬전입니다. 리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1: 드디어.
0: 커다란 갈빗대가 그릇 밖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수삼버섯 왕갈비탕입니다.
1: 수삼버섯이요? 네. 수삼?
0: 수삼과 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맑고 깊은 국물 안에는 살이 두툼하게 붙은 왕갈비와 수삼, 버섯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고기는 젓가락만 대도 뼈에서 부드럽게 떨어지고 국물은 기름지기만 한 맛이 아니라 오래 우린 고기 국물의 묵직함과 수삼의 향이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1: 와, 고급지다.
0: 여기에 윤기 나는 흰쌀밥. 어떤 쌀인지 모르겠어요.

0: 하지만 윤기가 나요.
1: 아,
0: 큼직하고 시원한 깍두기를 또 곁들여야 해요. 갈비 한 점 뜯어먹고 맑은 국물 한 숟갈 뜨고 밥을 말아서 깍두기까지 올리면 이렇게 무한 반복 한 그릇 안에서 잔치가 끝납니다.
1: 잔치가. 입안에서 잔치다 이거는.
0: 그렇죠. 하지만 진짜 잔치상은 밥만 먹고 끝나진 않죠.
1: 아, 또 있나요?
0: 그럼요. 마지막에는 제철 과일과 알록달록한 모둠 떡을 내겠습니다.
1: 떡까지? 아,
0: 그럼요. 저희 편도 있고 꿀떡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못 드신 떡은 집에 가실 때 한 박스씩 더 챙겨드릴게요.
1: 한 박스씩?
0: 그럼요.
1: 야우,
0: 오늘 잘 먹었다는 기분뿐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도 우리 자연사하자 라디오 1주년에 영원히 남 없는 상 큰 미미가 여러분께 대접하고 싶은 잔치집 갈비탕 한 상입니다.
1: 이야, 큰 미미님이 잔치를 엄청 벌이셨네요.
0: 아, 그럼요. 제대로 대접해야죠.
1: 아, 저는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매주 출석하느라 애쓰신 여러분의 기력을 책임지겠습니다. 우자사 1주년 잔치상 배틀 오늘 저의 선택은요. 능이 토종 닭백숙 몸보신 한상.
0: 오, 토종닭.
1: 제가 마련한 상 한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도 든든한 커다란 냄비가 놓여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능이버섯 특유의 깊고 크흑한 향이 먼저 올라오고요. 진하게 우러낸 국물 속에는 아, 토종닭, 큼직한 토종닭 한 마리가 능이버섯이랑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토종닭은 살이 흐물흐물하게 풀어진 닭이 아니죠. 씹을수록 고소하고 쫄깃쫄깃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닭다리 하나를 앞접시에 옮겨 담고 살을 발라 먹으면 먹고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쫙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이제야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이 듭니다. 백숙 옆에는 새콤하게 무친 부추 부침을 올리겠습니다. 담백한 닭고기에 부추를 한 젓가락 올리면 향과 산뜻함이 더해지고요. 막 버무려서 풋풋하고 아삭한 배추 겉절이도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콤한 고추장아찌와 향긋한 깻잎장아찌,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까지 놓으면 닭고기 한 점 마다 전혀 다른 맛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숙의 진짜 마지막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닭고기를 다 건져 먹고 능이와 닭의 맛이 진하게 밴 국물에 녹두를 넣어서 끓인 녹두 닭죽입니다. 잘 퍼진 쌀 사이로 고소한 녹두와 잘게 찢은 닭고기가 어우러지고 능이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어야 하죠. 이미 배가 부른데도 죽은 이상하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겉절이나 오징어 젓갈을 조금씩 올려 먹다 보면 냄비 바닥까지 빡빡빡 긁게 됩니다. 잔치에서 한껏 먹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난 뒤에 아 오늘 제대로 몸보신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접하고 싶은 상은 국물부터 마지막 녹두 닭죽까지 속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능이 토종 닭백숙 몸보신 한 상입니다.
0: 오,
1: 아우 든든하다 몸보신.
0: 오늘은 두 메뉴 모두 청취자분들께 대접하고 싶은 음식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1: 그러게 한쪽은 잔치상의 정석이고 한쪽은 뜨끈하게 기운을 채워드리는 몸보신 한상이네요.
0: 아, 과연 오늘 우자사 1주년 잔치상 배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1: 누굴까?
0: 전복죽부터 잡채와 모듬전, 왕갈비탕, 수산버섯 왕갈비탕, 떡과 과일까지 이어지는 크미미의 갈비탕 한상이냐?
1: 능이 향이 깊게 밴 토종 닭백숙을 먹고 마지막 녹두 닭죽까지 든든하게 즐기는 자그미미의 능이 토종 닭백숙 한상이냐? 오늘 저녁 더 대접받고 싶으신 한상을 골라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해주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공고 5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1주년 잔치상까지 모두 차려드렸으니 이제 함께 축하할 노래를 들어야겠죠.
1: 축하 노래.
0: 지난 1년 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 어느새 반갑고 익숙한 사이가 된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나미의 영원한 친구.

0: 나미의 영원한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1주년 축하드려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주셨어요.
0: 와, 이렇게 1주년 잔치라니까 약간 듣기만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게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맞아요.
0: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6932님 오늘 처음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주년에 맞춰서 찾아오신 거 듣고 보니까
0: 계속 다 필요 없고 빨리 본인이, 오늘 메뉴 뭔지 발표해줘라.
1: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것
1: 약간 다음 주 주제 정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0: 아, 다음 주 이거 해달라는 그런 암묵적인 표현이신 것 같기도 하고.
1: 아,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0: 네, 접수.
1: 2489님께서 요즘 날씨가 진짜 청기 울려 백기 내려 같아요. 선풍기 나와 긴팔 입어. 선풍기 들어가 긴팔 나와. 여름이야 아직 반팔 나와. 겨울이야 자켓 나와.
0: 정신없어.
1: 낮에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아직 여름인데 늦은 퇴근길에는 어느새 늦가을 날씨네요.
0: 맞아.
1: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 꼭꼭 지키자고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0: 맞습니다.
1: 저도 진짜 에어컨 틀어 에어컨 꺼
0: 진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창문 모르겠는
1: 창문 열어 창문 닫아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0: 정신없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반짝 차리고 우리 건강에 좀 더 힘쓰도록 합시다.
1: 네, 감기 조심하세요.
0: 네, 8368님 내일 청취 중인데 오늘 생일 축하드리러 문자 보냅니다.
1: 어머나 감사합니다.
0: 가장 졸린 시간대 방송인데 활기차고 기분 좋은 방송 듣고 있으면 졸음도 달아나고 기분 좋은 방송 감사하고 계속 이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8368님 이렇게 숨어 듣고 계시던 분들 몰래
0: 제아의 청취자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정말
1: 정말 감사합니다. 1주년 돌잔치가 점점 더 뜻깊어지네요.
0: 맞아요.
1: 진짜 감사드립니다.
0: 오후 4시 사실 저희도 방송 전에 살짝
1: 졸려요.
0: 졸릴 때가 있거든요.
1: 배고프기도 하고.
0: 근데 여러분 사연 읽으면서 저희 또 방송하다 보면은 정신이 많이 나서 끝날 때쯤에는
1: 그렇죠. 도파민이 엄청 돌죠.
0: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8368님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0: 맞습니다. 금수님 지각해서 상을 못 받겠군요.
1: 아이고 금수님. 하지만 매주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저에겐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1: 너무 감사드려요.
0: 김초봉마니님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못 받았으면 실망할 뻔요.
1: 아이고.
0: 다 알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초봉마니님. 네. 6932님께서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푸짐하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갈비탕은 고기 뜯어야죠. 오예 한 표.
0: 잔치상엔 또 갈비 뜯어줘야 되긴 합니다.
1: 그렇죠. 고기 뜯어줘야죠.
0: 하지만 또 여러분이 또 무엇을 맛있게 드셨는지 또 좀 더 봅시다.
1: 좋아요.
0: 오일사원님

0: 잔치집에 갈비탕이 미리 푹 끓여낸 탕이라면 현장에서 직화로 구워내는 숯불갈비는 시각, 청각, 후각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아. 단짠 양념의 매력으로 만족도가 갈비탕은 절대 따라올 수 없죠.
1: 갈비탕 한 표 받았는데 바로 디스 또 들어왔어요.
0: 자, 숯불갈비로 드시겠다고 아. 오해사원님 따로 차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근데. 누노 씨께서 네. 최고 출석상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듬성듬성 와서 부끄러워요.
0: 부끄러워요.
1: 그래도 매주는 아니지만 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누노 씨.
0: 네, 오래 함께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소윤이 아빠님 갈비탕 고기에 씹는 맛도 좋지만 도가니의 쫀득함이나 소머리 수육의 부드러움과 쫄깃함은 식감의 즐거움을 극대화하죠.
1: 와우.
0: 저라면 수육의 도가니탕을 먹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소연이 아빠님은 오늘은 그래도 실망은 네. 안 하셨어요.
0: 아, 실망이란 단어 안 쓰셨네요?
1: 오늘은 아 쓰셨네.
0: 아, 뒤에 뒷문
1: 쓰셨네 쓰셨어. 그치 안 나오면은 서운해 이제 우리가.
0: 아 우리 막 찾고 있어.
1: 네. 김처봉만이님께서 큰미미님 네. 승 잔치상 먹고 싶어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컵라면이라도 먹어요고 슈.
0: 아 배고파지셨어.
1: 아 처봉만이님 아까 전에 계속 제철 음식 얘기하셨는데 네. 아 컵라면 말고 좀 더 좋은 거 드시면 좋을 텐데.
0: 아 진짜. 네. 진짜 갈비탕 드시면 좋을 텐데 그쵸.
1: 네 다음 주 메뉴도 기대해 주세요.
0: 기대해 주세요. 초연이 아빠님 버섯의 왕이라 불리우는 자연산 송이 버섯이 아니라니 실망입니다. 아, 우후!
1: 저희 2주년 때는 자연산 송이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금수님 건강에 좋아 보이는 작은 미미의 능이 백숙상이요.
1: 와, 한 표.
0: 역시 우후. 건강 챙겨야 됩니다. 네. 능이 백숙.
1: 누노 씨께서 갈비탕 한 상에 한 표 드립니다. 외부로 보면 보이는 라디오라 더 즐겁네요.
0: 야. 김초봉마니님 내일은 능이백숙 먹으러 가고 와우. 오늘은 잔치상 받으러 집에 가야지.
1: 요.
0: 근데 잔치상 해달라 하면 와이프가 가만히 있으려나요?
1: 잔치상을 사들고 가세요.
0: 직접 사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오일사원님께서 산의 보물인 능이백숙보다는 네. 바다의 보물인 해신탕이 더 먹고 싶네요. 거대한 냄비 위에 산문화, 전복, 키조개, 갈비 등이 수북하게 쌓여 나오는 비주얼은 상에 오르는 순간 모임의 분위기를 압도하잖아요.
0: 나 해신탕이 한 표.
1: 아, 뭐야 갑자기. 자, 다음
0: 너무
1: 소개해
0: 맛있겠다.
1: 주세요.
0: 1630님 능이 백숙탕을 먹겠습니다. 두 분 잘 안 맞는 듯 하면서도 잘 맞네요.
1: 제대로 보셨습니다.
0: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내지만 하루도 안 빼고 듣고 있습니다.
1: 어머 개근상이네요.
0: 와 개근상님 감사드립니다.
1: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0: 맞아 저희가 잘 안 맞는 듯 하면서 잘 맞아.
1: 저희가 정말 달라요. 뼛속까지 다르거든요.
0: 네. 아 우리 잘 보셨네요 아주.
1: 하지만 잘 맞습니다.
0: 네. 초연이 아빠님 능이 백숙의 은은한 건강함과 깊은 맛 보다
1: 오,
0: 최고급 대접의 상징인 자연산 송이 요리가 나와 오늘도 실망입니다.
1: 아, 2주년 아, 기대해 주세요.
0: 2주년 때 자연산 송이 꼭 준비하겠습니다.
1: 네, 6265님께서 네. 1년 동안 먹었으니 갈비탕 먹고 10년 더 갑시다.
0: 아, 와. 10년 더 갑시다.
1: 네, 오늘 제가 뭐 이긴 것 같기는 하지만요.
0: 아, 그러게요.
1: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정리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전복죽부터 모듬전과 왕갈비탕, 떡과 과일까지 차린 갈비상 한 상도 능이향이 깊게 밴 토종 닭백숙의 녹두 닭죽으로 마무리하는 몸보신 한 상도 결국 담고 있는 마음은 같습니다. 바로 지난 1년 동안 매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건 앞으로도 오래 마주 앉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상 맛있게 편하게 드셨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1: 좋습니다.
0: 아, 오늘 방송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1: 맞아요. 벌써 1주년이 다 갔네요.
0: 오늘 1주년 잔치 푸짐하게 한 것 같아서
1: 네.
0: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네. 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0: 다음 주 테마는 축제입니다. 네. 해마다 기다려지는 축제도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또 축제일 수도 있죠.
1: 네.
0: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1: 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0: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곳곳에 돌발 상황도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동작대교 조금 못간 지점에 있던 사고 처리 조금 전에 끝이 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반대 일산 방면으로 가는 길은 잠실철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이렇게 군데군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가양대교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봉천터널 출구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나들목에서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요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게 스마트폰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어디를 다녀왔는지, 뭘 검색했는지, 무엇을 사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사진첩에는 내 일상이 있고 메신저에는 인간관계가 있고 금융앱에는 우리 집 살림살이까지 들어있습니다. 예전엔 지갑만 잘 간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휴대전화 속 나도 단단히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오래된 비밀번호도 다시 바꾸고 안 쓰는 앱의 권한도 한번 살펴보고 무심코 남긴 내 정보는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돈도 새는 곳을 막아야 모이듯 개인정보도 새기 전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내 정보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로 오늘 머니 특별시 문 활짝 열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돌아오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명절 지나고 두 분 처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이번 추석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푹 쉬는 명절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바쁜 명절이었는지.
2: 그 연휴가 좀 짧아가지고 네. 좀 나름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댁에 좀 필요한 물품들을 사드리려고 이제 마트를 갔었거든요.
1: 네.
2: 깜짝 놀랐습니다.
1: 왜요?
2: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아. 내가 지금 우리나라 마트에서
1: 맞아 요즘에 진짜 우리 엄마랑 많이 오시더라고요.
2: 쇼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지금 이 물건을 사고 있는 건가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외국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1: 네, 아니 진짜 요즘에는 뭐 홍대 이런 쪽에는 시내버스를 타면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지금 버스를 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팀장님은?
0: 네, 저는 연휴가 좀 짧아가지고 네. 좀 최대한 많이 쉬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하루를 제외하고는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1: 약간 원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0: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네. 다른 분들도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10월, 11월, 12월을 마무리 잘 하려면 지금이 아니면 체력 보충을 하기 조금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그 동면하듯이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네. 뭐 휴식을 잘 취하면서 네. 좀 재충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 푹 쉬고 오셨으니까 오늘 또 상담 제대로 네. 잘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부천시인데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큰 병은 예고 없이 오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네,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막상 큰 병이 생기면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1: 네.
2: 자,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단비뿐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뭐 수술비, 납입 면제까지 놓치기 쉬운 보험금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보장을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좀 귀 쫑긋하고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럼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동생이 5년 전 최동기 본부장님께 보험 컨설팅을 받았고 저도 동생 소개로 재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머니특별시에서 다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당시 본부장님께서 동생 보험을 정리해 주시고 연금보험까지 준비해 주셔서 가족들도 참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동생이 친구 권유로 정체불명의 코인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3: 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잘 들어가고 있는 연금을 갑자기 이거 깨버린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2: 에이, 누나 그거 연금 몇 푼이나 된다고 지금 내 친구가 들은 그 코인으로 달에 몇천만 원씩 싹쓸이하고 있다니까. 친구들이 확실한 방법 알려준다니까 좀만 기다려봐봐.
3: 예,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연금은 절대 이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 늙어서 이거 기본 생활비도 없이 이거 어떻게 살라 그래.
2: 에이그, 누나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이게 원금 100% 보장해주고 이제도 다달이 어마어마하게 쳐준다니까. 연금 깬 돈 여기다 묻어두면 몇 배 이익인데.
3: 예, 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얘. 땀 흘려 버는 돈 아니면 믿는 거 아니거든. 세상에 원금 보장에 이자까지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어딨어? 똑똑한 애가 왜 이러냐?
2: 아니, 똑똑한 동생 좀 믿고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대박 나서 누가 호강시켜줄 테니까 두고 봐.
1: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연금까지 깨서 넣은 투자는 결국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였고 큰 돈을 잃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져서 지금은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혈액 투석을 받고 있고 운영하던 안경점도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까지 겹치니 가족들도 정말 막막한데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연금은 깼어도 5년 전 전문가님이 정리해준 보험은 남아있지 않을까 말이죠. 지금 동생이 가진 보험에서 혈액투석이나 신장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지금 보이는

0: 라디오 댓글에 아라님도 왜 그랬어요? 유혹에 넘어갔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돈도 잃고 건강까지 크게 상하셨는데 우리 동생분 좀 하루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폰지 사기 뉴스에서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사기예요?
1: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남의 돈 끌어다가 이자 주는 형식의 사기라고 좀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저보고 100만 원 투자하면 다달이 뭐 10만 원씩 이자 줄게라고 해서 100만 원 투자를 받고 이제 저한테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제 구도현 팀장한테 가서 야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 이자 줄게라고 해서 1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저한테 이자를 주고
0: 돌려막기네 진짜.
1: 네, 또 구도현 팀장한테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원금 보장의 고수익까지 확실하다라는 식의 투자의 권유일수록 사실 이게 실체가 어디고 어디가 투자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중 금리보다 높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은 좀 천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다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데 당사자나 가족분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님 동생분도 좀 큰 스트레스를 겪은 뒤에 건강까지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 그래도 또 다행인 거 5년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 보험 컨설팅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꽤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 이 사연을 접한 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정말 총동원해서 네. 청취자님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좀 받아서 병원비도 좀 해결하고 내 생활비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동생분처럼 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혈액 투석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 말기 신부전증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질병 코드 N18번 이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 양쪽 신장 모두가 이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기적인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청취자님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동생분은 그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가 들어있는 보험이 있었어요?
1: 네, 뭐 누가 컨설팅 해준 보험인데 이런 보장이 없을
0: 재정기본부장이
1: 네, 없을 리가 없죠. 그 2006년에 가입한 건강보험에 이제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돼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2011년에 가입한 CI 보험에 이제 1,600만 원, 그리고 2022년 가입한 건강보험에 이제 1,000만 원. 자, 이렇게 가입돼 있어 가지고 말기 신부전증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총 4,600만 원이었습니다.
0: 네, 물론 이제 건강이 악화되지 않으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그 CI 보험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CI 보험은 어떤 보험이에요?
1: 네, 이 CI 보험이 이제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개념의 이제 보험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이 당연히 이제 치명적인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 CI 보험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 약관상 중대한이라는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보험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지만 보험금 청구 후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힘들어지자 정말 많이 해약을 하고 지금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보험인데
0: 네.
1: 지금이라도 이제 뭐 CI 보험 내가 가입한 보험에 CI라는 단어가 좀 들어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점검을 좀 해보셔야겠죠.
0: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그 진단비가 4,6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좀 당장의 병원비 부담은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CI 보험은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청취자님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네요.
1: 네, 그 CI 보험의 중대한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보험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CI 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질병 안에 말기 신부전증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청취자님에겐 남들은 상당히 보상받기 까다로운 보험이지만 청취자님에겐 정말 중요한 보험이 되어버린 셈이죠.
0: 사실 그동안 이제 지급 조건이 뭐 까다롭다 이런 이유 때문에 CI 보험 정리하고 싶다는 고민 문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또 욕이 나게 쓰이네요.
2: 네.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험이 좋다 아니면 이 보험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아니면 내겐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것이

0: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그 진단비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나요?
2: 네, 그 말기 신부전증 때문에 이제 평생 혈액 투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에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근데 그 혈액 투석도 수술에 해당이 돼요?
2: 그 혈액 투석 자체가 이제 수술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 동정맥루 시술을 하셨다면 이제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정맥루라는 시술은 혈액 투석에 필요한 이제 많은 혈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로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해서 만든 혈관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피부에 혈관을 절개한 뒤에 동맥과 정맥을 봉합 연결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되어서 수술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1: 근데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동정맥루 시술. 근데 이거 보장을 가입해놓고도 사실 잘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 이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혈액 투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게 동정맥루 시술이 수술인지 몰라서 맞아요. 보험금 청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이라도 꼭 청구해 보셔야겠죠. 청취자님은 2006년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200만 원, 2021년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300만 원, 그리고 이 2021년 가입한 또 다른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1100만 원, 그리고 2022년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수술비 1000만 원, 그래서 총 26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좀 정리해보면 진단비 4,600만 원에 수술비 2,600만 원이면은 벌써 총 7,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이 큰 청취자분께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삼 이래서 보험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청취자님이 이제 2021년 가입한 건강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좀 들어있었는데 네. 여기서 후유장애 보험금 3,7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오. 자, 청취자님은 질병 후유장애 보장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신장의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면 이는 장애 75%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75%는 3,750만 원이 되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진단비가 4,600만 원, 수술비 2,600만 원, 여기에 그 질병 후유장애 3,750만 원까지 더하면 이게 다 얼마죠?
0: 네, 총 합하면 1억 950만 원이 됩니다.
1: 와, 아니 1억 950만 원이면은 당장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연 주신 청취자님도 우리 동생분도 이제는 좀 병원비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치료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아, 더 있어요? 뭐 진단비, 아까 수술비, 질병 후유 장애 뭐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또 있어요?
0: 이 동생분이 가입한 보험 중 이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면 이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신청까지 해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 납입 면제로 인해 줄어든 월 보험료는 한 16만 원 정도였고요. 이 총 보험료를 따지면 2,914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부담까지 좀 줄여드렸습니다.
1: 야, 이 보험 누가 설계해줬다고요?
2: 그러게요. 참 보험을 잘 아시는 분이 설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여러 사연을 만나봤지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정말 보험의 역할을 크게 체감한 거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네요.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었다면은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이 좀 크지 않았을까요?
2: 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정말 보험료 많이 내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청취자님이 매달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는 이제 27만 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납입 면제를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지출해야 될 보험료는 이제 11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받은 보험금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2: 네, 그 청취자님 언니가 딱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와, 보험 구성을 정말 잘해줘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험금을 좀 빠뜨림 없이 잘 청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누구에게 해주셨다고요?
2: 그러게요. 누구에게 해주셨는데 참 네.
1: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개인이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5년 전에 이런 보장까지 미리 챙겨주셨던 본부장.

0: 예, 이번 사례를 보니까 정말 다시 보게 되네요.
1: 네, 그 많은 분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제대로 보험금을 받은 게 맞는 건지 또는 빠뜨린 보험금은 없는 건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잘 없죠.
0: 맞아요.
1: 그 보험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아야 보험금이 보이는데 일반 보험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죠.
0: 네, 우리 7409님도 이분은 5년 전에 최동기 본부장님 만나신 게 천만 다행이네. 귀인이시네라고. 앞으로 최귀인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2: 네. 이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은 되어 있으나 받을 보험금은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2: 오늘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 가족이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저것 뭐 많이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중복된 보장도 너무 많고 가성비 떨어지는 보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 청취자님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 폰지 사기 못지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0: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보험이 대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1: 네, 표적항암 치료 가입하고 그 뒤에 암 주요 치료비 가입을 또 하고 그 뒤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또 가입하고 그 뒤에 암 통합 치료비 보장을 또 가입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거의 다 유사한 보장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제대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 보장마다 각각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지만 잘못 가입한 보험 때문에 매월 보험료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네.
1: 이 사실을 모르고 뭐 10년, 20년 보험료 납부하고 만약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보장들을 좀 조정해서 청취자님 가족도 매월 지출하고 있던 3인 가족 보험료 월 100만 원을 46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0: 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이름이 다르면은 보장도 전부 다른 걸로 생각을 하게 되고 같거든요. 게다가 주변에서 뭐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도 가입을 하게 되고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누수되는 보험료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2: 이 저희 눈에는 이 누수되는 보험료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 청취자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불필요한 보장 줄여서 저축하고 청취자님처럼 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 보험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폰지 사기로 큰 손실을 본 뒤 신장 기능까지 악화돼서 혈액투석을 받게 된 청취자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보험을 다시 살펴보니까 말기 심부전증 진단비와 수술비, 질병 후유장애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납입 면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해두는 것보다 큰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단비만 보고 끝내지 말고 뭐 수술비, 후유장애, 납입 면제까지 함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확인해보기 힘든데요.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머니특별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뭐 주변에서 뭐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 일단 의심하시고요. 그렇게 좋은 투자는 내 귀에까지 오지 않습니다. 예. 투자하기 전에 꼭 주변에 조언도 좀 구하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예, 이거 듣고요. 2부 부산 사나이들이 전해주는 핫한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돈이다.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뭐 추석 연휴에 가족들,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옛날에야 이 동네 뭐 우리 집 땅 안 밟고 뭐 지나간 사람 한 명 없다. 네, 그리고 뭐 야 예전에 할아버지 명의로 논이 꽤 있었는데 오. 혹은 모르겠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자 오늘은 이렇게 잊혀진 조상님 명의의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마 이번 추석에도 이런 비슷한 대화들이 많은 가정에서 오갔을 것 같은데요. 이 조상 땅 찾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제도예요?
1: 네, 조상 땅 찾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제 행정 서비스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주는 조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속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전국 단위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0: 아, 일단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등기소 같은 데 가서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이 예전에는 이 본적지나 아니면 이 거주지 관할 관청을 직접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국가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이 줄여서 KGOP라는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0: 네.
2: 이 플랫폼 안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는 데는 이 내 토지 찾기와 돌아가신 가족의 토지를 확인하는 조상 땅 찾기 메뉴가 이 따로 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1: 네, 수수료 없이 이제 무료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0: 근데
1: 이제 여기서 좀 조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거든요. 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이제 한정이 됩니다. 기본 증명서에 사망일자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하신 분의 관계가 좀 확인이 되어야 온라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근데 왜 하필 시점이 2008년이에요?
2: 네, 그 이유는 이 가족관계 등록 전산화 시점 이후로 이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그 이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의 토지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니면 혹은 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라면 이 온라인 신청에서 이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0: 그러면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처럼 이 온라인 조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1: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되는데 네. 가까운 뭐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별 후 재혼하신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도 온라인 조회는 불가하고요.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 그럼 근데 사실 그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하면은 서류부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네, 이 지방정부 민원 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위원 사전 동의서라는 서류 한 장만 작성하시면 이 담당 공무원이 이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을 하거든요.
0: 네.
2: 예전처럼 뭐 가족관계 증명서니 뭐 기본 증명서니 이런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온라인 신청도 예전에는 뭐 서류를 따로 발급해서 첨부했다고 하던데 올해부터는 이 절차도 훨씬 간단해진 거죠?
1: 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0: 있었어요?
1: 네.
0: 어때요?
1: 아니요, 있었으면 제가 오늘 방송을 아마 못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가 올해 이제 2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네. 직접 발급하고 첨부하는 절차를 이제 없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이제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국토부 설명으로는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내외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직접 해봐도 이 정도 시간이면 네,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0: 야, 3분이면 정말 빠르네요.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2: 네, 일단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최대 3일 정도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온라인 대상이 아니어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적 등본이나 이 신분증 같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이 증빙 자료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신청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0: 나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2008년 1월 이전인지 뭐 이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더라도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0: 자, 근데 조회를 해봤더니 정말로 조상명의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이 바로 내게 되는 건가요?
1: 그게 아니고 이제
0: 아니요?
1: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조상 땅 찾기는 말 그대로 이제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해 주는 민원 서비스일 뿐 상속 등기를 대신해 주거나 권리 관계를 정리해 주는 제도는 아니죠.
0: 그러면 땅을 찾은 다음에는 뭘 확인해야 돼요?
2: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좋은데요. 첫째로는 이 토지의 현재 상태,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 재산 가치와 이 활용 가능성, 그리고 셋째는 이 권리 관계입니다.
0: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먼저 그 토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 거죠?
2: 네, 이 조회 결과에는 소재지와 지번 정도만 나오는데 네. 이 오래된 토지일수록 옛날 기억 속의 모습과 이 지금 실제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대장이나 실제 이용 현황을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조회 결과만 보고 와, 이 우리 집이 부자야 네 하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0: 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재산 가치와 활용 가능성은 어떤 거예요?
1: 네, 그 면적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지목 그리고 공시지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뭐 같은 100평이라도 이게 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임야나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도로와 이제 접하지 않은 이른바 이제 맹지라면 아무리 넓어도 뭐 실제 활용이나 처분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재산 가치 활용성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권리 관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조상 땅이다 보니까 뭐 상속인이나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여기가 뭐 실무적으로 가장 복잡해지는 부분인데 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토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나중에 팔거나 이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 단독 소유 토지보다 훨씬 절차가 복잡해지죠. 토지 대장이나 이 지적도에 나오는 내용과 실제 이 등기부상 권리 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이 오래전에 상속이나 매매가 있었는데 등기 정리만 안 끝낸 경우도 실제로 많다라고 합니다.
0: 네.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알아봤는데 혹시 구도현 팀장님도 좀 검색해 보셨어요?
2: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0: 다들
2: 하나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0: 두 분 다 없었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네네.
0: 조회로 끝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가치 그리고 권리 관계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점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저축, 뭐 보험, 연금에 대한 고민 문자로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또 구도현 팀장님에게 따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볼게요. 7236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왼쪽 마비 후유증이 남아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낙상사고까지 당해서 다시 수술과 재활을 받으면서 한 달 병원비만 25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을 청구했더니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1세대 실손을 유지해왔는데 정작 큰 병원비가 들 때 보험금을 못 받는다니 너무 답답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으면 정말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 병원비가 당장 급한데 건강보험 환급을 기다리라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네, 이게 실제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또 말이 되거든요.
0: 무슨 말이에요?
1: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이래요. 이게 네. 저게 말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가 이제 보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취자님이 이제 당장 써야 될 치료비는 온전히 이제 자녀들의 몫이 되는 상황이죠. 자, 올해만 최소 뭐 75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고요.
0: 아이고.
1: 내년 또 이제 상황이 비슷할 텐데 8월 건강보험 환급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청취자님은 아플 때 자녀에게 이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손보험료만 매월 23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0: 네.

0: 자, 그런데 건강보험을 이유로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비싼 보험료를 내며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젠 병원비 부담까지 가져가게 되었으니 정말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건강보험 환급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2: 네, 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가입자가 낸 본인 부담금이 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한 뒤에 이 다음에 8월께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기준 소득 1분위는 90만 원이고요. 가장 높은 10분위는 834만 원의 상한선이 결정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그렇죠.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또 우리 보내주신 청취자분처럼 실손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는 결제하는 즉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보험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바로 못 받고 그 병원에 뭐 다녀온 이력,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첨부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X. 네, 마지막 날에 맞췄어요.
0: 네, 정답은 맞추셨는데 이제 아니에요. 답은 이상했죠. 네?
1: 왜냐면, 해설이 이상했어요?
0: 네, 왜냐하면 좀 전에 구도현 팀장이 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정산한 뒤에 다음에 8월에 돌려준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보험회사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 이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네.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0: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이제 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본인이 쓴 병원비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다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득이 작아서 소득 1분위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올해 9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야, 돌려줄 보험금이니까 우리는 실제 손해본 비용이 아니라서 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1: 일단 먼저 준 다음에 다시 네. 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뭐 그 내용도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네, 사후 환급 대상이라면 소득 수준 등이 이제 확정된 뒤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저희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올해 소득을 정산하고 그 소득에 맞는 소득 분위를 계산한 다음에 초과 금액을 썼다라고 하면 다음에 8월에 이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네. 환급까지는 실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0: 네, 그 실제로 이제 7, 8월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되니까 뭐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고액 치료비를 냈지만 1년 넘게 이제 환급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그 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엇박자를 내면서 이제 제도 취지가 점점 좀 퇴색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1: 네.
2: 네, 이 청취자님처럼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한 2,80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1: 네.
2: 이 건강보험 환급금은 이 뒤늦게 지급이 되는데 실손보험금이 당장 들어오지 않는 치료비 시차에 이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는 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뭐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굳이 1세대 실손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0: 네, 그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1세대 실손 보험 약관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2세대 실손 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하지

0: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 전까지 가는 경우도 나오다 보니 이 보험사 입장에서도 좀 아 좀 난감한 것이죠.
1: 그러니까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게 환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으니까 이 실손보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하루 빨리 좀 제도가 재정비되어서 이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좀 살아줘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제도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나는 실손보험 뭐 옛날 거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병원비 걱정할 필요 없고 다른 보험 없어도 되겠지. 그리고 나는 뭐 좋은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아예 의료비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제는 생각을 조금 수정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 상태에 맞게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은퇴 후 소득에 맞는 실손보험을 선택을 해야 이 내가 안전하게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점점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검사, 뭐 진단, 치료, 재활 등으로 이 치료 단계가 명확해지고 그 부담 역시 늘어가고 있거든요.
1: 네.
0: 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보장이 좋아서 이 놓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장이 좋아도 보장이 좀 나쁘더라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니까 이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다면 그 실손보험만 믿기보다 노후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좀 따로 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가입한 좋은 실손보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분위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뭐
1: 네.
2: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면 소득분위가 이제 10분위였기 때문에 뭐 8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써야지 이제 환급 대상이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분위가 이제 연금이 작아서 1분위가 됐어요.
1: 아, 그것도 바뀌는구나.
2: 네, 그러면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썼을 때 실손보험 가입한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안 줘요. 왜? 너 어차피 내년에 돌려받을 거니까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가 잘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노후연금을 잘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노후연금은 어쨌든 계속 지급이 되죠. 자녀가 사실 병원비도 책임지고 생활비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노후연금도 잘 준비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료 예비비 또한 좀 잘 준비해 두셔야 되거든요. 이게 실손보험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면 그 환급금이 나오기 전까지 병원비를 좀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예비비 또한 정말 잘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 보험도 트렌드에 맞게 조정을 잘 해 두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진단비 하나만으로는 실손보험의 부족함을 채우기는 좀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뭐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치료비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의료비 공백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내 소득 대비 적정한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연금 준비는 지금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의료 예비비가 가당키나 한가 이런 고민들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손 하나만 믿기보다 노후 연금과 의료 예비비까지 함께 좀 준비를 해둬야겠네요. 방송 들으시다가 그 궁금한 점이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0827님이 저 상해실비 1세대 갖고 있어요. 어깨 회전근 수술 후 수술비 450만 원 전액 환급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 한도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저 5세대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1세대 유지하고 모자란 병원비는 현금으로 준비해 놓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2: 그 보장 한도가 천만 원인 그 네. 실손은 상해 실손이 아니고요. 상해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손 보험은 실제 손해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상해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병원비 자체를 그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통원을 하든 입원 치료를 하든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1: 네.
2: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서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병원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0: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보장이거든요. 손해율이 높아서 이제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 상해 의료비는 절대 해약하지 않고 부족한 분만큼 상해 보장을 좀 준비한다든지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지금 가입하고 있던 상해 의료비를 해약하셨다간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바꾸지 마세요. 네. 아셨죠? 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두 전문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니 지금이라도 이에 따른 대처 방법 잘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보험을 구성할 때 뭐 암 내심, 3대 진단비, 치료비 여기에만 포커스가 집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 종합보험이라는 것 그 자체가 내 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하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이 머니특별시 진행 마지막 날인데요. TBS의 비상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또 저희 라디오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 그리고 10월부터는 김상아 아나운서가 머니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 와블의 보랏빛 향기 남기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0: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 가는데 서초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도로마다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방면으로는 수서나들목 부근 3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에서 성동분기점과 군자교에서 원릉분기점, 월계일교부터 상계교까지 각각 밀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40분 가까이 걸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한 취재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0: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0: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0: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 앞바다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경기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지역에도 곧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동부 일부 지역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를 조금 못 간지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청담대교까지 밀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 전보다 정체 길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0: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일부 구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경기 남동부 일부 지역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계속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또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일교차도 크게 쓰니까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3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 습도는 7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0: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fast.
1: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이제 슬슬 단풍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지요. 단풍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단풍잎이 죽어가는 과정이 빨갛게 색이 변하는 거 아시나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건데요. 아무튼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울프마더 워먼 들으셨습니다. 472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슬슬 가을이죠. 근데 아우, 더워요. 근데 낮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월로 접어들면서 저희 TBS도 어려운 와중에 조심스럽게 계속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1부, 2부로 나눠지고요. 중간 30분 경에 아마 노래가 좀 일단 좀 1부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간다고 우리 황정호 PD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제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많이 늘었네요. 더 많은 협찬 받아와서 여러분들께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Living Color, Cult of Personality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어서 Johnny Open Arms. Johnny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고요. Living Color 아마 저희 새벽 공감에서 처음 틀어드리는 것 같은데 이 팀은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980년대 뉴욕에서 결성한 밴드고요. 락음악은 백인음악이라는 공식을 깨려고 기타를 든 4명의 흑인 뮤지션이 있었죠. 펑크, 갑자기 또 메탈, 갑자기 재즈 이런 식으로 이 하드록을 기초로 했는데 막 장르가 그냥 굉장히 개성 있게 자유스러운 밴드입니다. 이 밴드가 왜 중요하냐면 80년대 후반 흑인은 뭐 힙합이나 뭐 랩만 좀 한다 이런 편견을 이 밴드가 깼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흑인으로 결성된 뭐 헤비메탈이나 하드락 밴드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미국 그 락음악에 큰 반향을 일으킨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래미 같은 데서 수상도 좀 했고요. 수상한 게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키드로우, 에이첸 라이프. 8864번님 신청곡이었죠. 이어서, 본 이베어, 홀로씬. 이 포크곡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이 본 이베어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또 한번 노래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4424번님 신청곡이죠. Hurt, Alone.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23번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사연 보냅니다. 얼마 전에 중1 아들과 10일 정도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다. 단 둘이. 중학교 1학년. 빠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여행 전날 와이프도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갱년기와 사춘기 남자들의 여행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누구도 해보지 못하는 여행을 했다는 게 좋았습니다. 보통 방학 때 아이 있는 가족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같이 보내잖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들과 커플 여행이었네요. 둘이라서 음식 주문도 편하고 택시 잡기도 편하고 방도 하나면 되고 남자들이라 숙소에서 팬티만 입고 생활했습니다. 멋이라고는 꾸밈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늘 뭐하지? 이런 고민이 단 1도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야시장에서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식감과 맛 평가하는 모습도 또 다른 모습이었고,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는 행복했던 기분과 나와의 약속과는 달리 일 핑계로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아깝게 지나간 것 같아 속상한 생각도 들더군요. 여행 기간 동안 처음으로 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첫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이 해보고 싶어 했던 선탠도 해변과 수영장에서 둘이 수영복 입고 눕기도 하고, 해변에서 2시간씩 파도도 맞으면서 파도 맞는 방법도 배우고, 저를 가르치면서 설명해 주는데 꽤 똑똑하고 멋진 놈이더라고요. 음식도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말도 잘하고, 왜 집에서는 이런 대화를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10일 여행 동안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행복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해리 채핀, Cat in the Cradle 들으셨습니다. 5123번님 사연인데 정말 좋으셨나 봐요. 사실 지금 A4 한 장 반 분량이 왔는데 제가 좀 나름 편집을 했어요. 이거 다 읽으면 오늘 방송 다 끝날 것 같아서. 아, 읽는 동안 저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해리 채핀 노래를 선곡을 해봤어요.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노래냐면 그 아들이 어릴 때 아빠는 항상 바빠서 맨날 그래 그래 나중에 놀자 나중에 놀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그 아빠한테 똑같이 대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시간이 없고 바쁘다라는 거는 물론 뭐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핑계일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5123번님 사연 너무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ueens of the Stone Age, No One Knows. 이어서 샤펠 로엔, Good Luck Baby. 아, Good Luck Baby 노래는 641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죠. 이 팝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고마워요. 꽃마리님, 야 황정호 피디님,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피디님이 또 챙겨줬네. 양양 소예 아빠님,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고. 5584번님, 안녕하세요. 선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명절도 끝나갔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송창식, 피리 부는 사나이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오늘 선곡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곡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개꽃님,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도 출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권밴의 이 음악 얘기가 궁금해서 귀를 더 쫑긋하고 있습니다. 네. 권순우 밴드, 특집 방송으로 했던 날 들으셨군요. 도얼스의 영향을 크게 받으셨군요. 그러고 보니 보컬 짐 모리슨의 모습도 비슷하신 것 같고, 혹시 외모도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벤치마킹 그러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흉내냈던 게 이렇게 굳어졌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안개꽃님. 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The White Strippers, Seven Nation Army. 이어서 Grace Abrams, I Love You, I'm Sorry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노래 나가고 있죠? 아까 5584번님께서 신청하신 송창식, 피리 부는 사나이. 이 시간에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피리 부는 사나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6: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7: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0: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3: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폼 안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충청과 전라권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낮아지고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있었던 고장차 견인 작업은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0: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공항대로 등촌 사거리에서 등촌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뒤로 구리시계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영동대로 대무산 입구역 교차로에서 하계울 교차로 쪽으로 4차로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도 이곳부터 정릉터널까지 이어지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월드컵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신림나들목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진출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한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